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 이 사람을 왜 거룩하다고 하지? 이렇게 의아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책은 분명히 거룩한 책이지만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책이다. 거룩한 책이라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런 책이다.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리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약점과 단점, 그들의 좀 유치한 모습, 좀 치사한 모습, 이런 것들도 아낌없이 그냥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만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릇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 단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얘기, 즉 그들의 성공한 신앙적 미담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그것을 남겨놨다면 지금의 우리의 성경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얇은 성경책이 되었을 것이고 들고 다니기도 매우 쉬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도 보면 거룩한 주님이 택한, 주님이 세운 교회이니 흠이 없고 모범적이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는 사실 몇 교회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나 몇 교회 빼놓고는 다 흠이 많습니다. 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칭찬을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선교회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 앞장섰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일을 인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얘기까지도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들 중에서 본이 되지 못할 교회의 대표적인 교다 한다 그러면 역시 고린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본이 될 만한 교회, 그런 교회여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가 목회한 그런 교회라면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그리고 미래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속을 들여다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교회의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성경 속에 실재하는 이야기들, 그 모습 그대로 담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니,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거룩한 교회이니 주변에 모범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일단 김경찬 목사, 리치몬드 교회 하면 김경찬 목사 이름이 먼저 붙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제가 생각해도 흠이 많고 부족하고 그런 단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옛날에 청년 때 우리 같이 있던 친구들하고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같이 찍은 거예요. 그때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학교 다니는 친구였고 저는 집에 사업을 돕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옷을 입는데 학생들하고 좀 다르게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후배가, 지금은 김경찬 목사님 하지만 그때는 날라리였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때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몇 년을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 먹었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맞아 그때는 그랬지
그런 또 썼어요. 이건 뭐 지울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그게 저의 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뭐 제가 대표적으로 저를 얘기했지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요. 그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러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들은 다 쏟아내고 목사도 갈아치고 또 교인들도 다 쏟아내고 다 이러면 그 교회가 과연 남아있을까? 우리 교회가 남아있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 네 교회가 뭘 하느냐? 에이, 너 가집 간도라. 이러면 우리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그냥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뭐 연구해보고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하나는 아무리 교회요 아무리 성도래도 주님께 속해 있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뭔 것을 하면 너희들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는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요즘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런 얘기하기 부끄럽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문제를 얘기할 적에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입니다. 결국 미국에 있다 뿐이지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하지 못할 교회다. 이런 체념, 푸념을 함께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생활 조금만 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담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더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겠지만 그런 교회를요, 신약성경에 무려 전후서에서 29장이나 전후서의 16장, 후서의 13장, 29장이나 그렇게 장장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뭐 위로가 된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에 비해서 이야, 뭐 우리 교회는 그보다 훨씬 낫다. 그런 교회의 문제는 현대 교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 교회만 유독 결락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2000년이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이게 체념입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나 느끼는 감정은 관계없이 주님의 교회는 그 소망의 불꽃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난관을, 고난을, 조롱을, 고초를 다 겪고 너는 없어져야 돼. 이러면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도 주님의 교회는 남아서 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교회가 남아서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고 골치 아픈 이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특별한 칭찬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면서 서신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당신의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그런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이건 내 교회다, 이거 창피스럽죠. 아 이거 이런 이걸 내 교회 아니다. 고린도에 있는 내 이름을 사칭한 사람들의 교회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 성도 이렇게 호칭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이 부르시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목사를 보나 누구를 보나 희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나의 교회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그것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문제의 전시장, 문제의 백화점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요즘식에 표현하면 야 참 교회 버라이어티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심한 마음을 갖고 한편으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갖는 소망은 그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리치먼드 교회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세요. 그런 거죠. 아멘.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직은 미숙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고 그리고 대단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나 순수하게 집단으로 모여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당짓는 것이고 자극적인 언사나 어느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않아서 그것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켜서 분열을 조장한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죠. 이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이고 또 드러나는 효과는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 속에서 피해를 받으면서 성도가 성도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성도는 성도이구나 이것이 돋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골칫덩어리인데. 근데 그 골칫덩어리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냐면 두 가지 감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요 주 안에서 매우 풍요로운 성도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성도예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재능이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 훌륭한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성도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엉뚱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아, 저 사람들은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특별한 접단 우리하고 다 격이 다른 사람들이네 좀 부러운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우아한 모습을 나도 좀 따라봤으면 좋겠다.
그들과 동급인 양 어깨를 좀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으면 뭐하러 들었겠습니까? 뭔가 그런 이익을 찾아 들었었겠죠. 나도 영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도들의 그 우아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인해서 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카피를 해보고 싶은 거죠. 육신적으로 흉내를 내보고 싶어요. 처음엔 부러움으로 그 속에 일원이 되고, 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거 별것 아니네. 이 사람들 참 별것 아니네. 자기네들과 가지고 있는 아주 세속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것이 뭐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손으로 좌지우지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함부로 막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건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착한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또 못하는 거죠. 이렇게 휘둘리면 이렇게 되고,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가 오는 거 없고 막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다 그들의 속에서 일으키는 착각이죠. 그들의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 그들의 삶의 부요함과 또 번뜩이는 재능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생산된 모습들이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기관이나 조직이었다면 그들이 보기에 조직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백성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쁘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걱정 근심 많은 한국 교회도, 부족한 것과 흠이 있는 것이 많은 우리 교회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미래가 있고 또 축복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업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참 요즘은 사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구 동성으로 입을 모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성공하는 사업가의 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불경기 아닌 적이 있나요? 불경기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면 나도 힘이 빠지고 나를 바라보는 직원들도 힘이 빠지고 직원들이 힘이 빠지면 모든 일이 다 어렵게 됩니다. 자신은 불경기가 됐든 호경기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소망 없음, 빛이 없고 어둠인 환경에서 소망의 빛을 늘 바라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업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현실인데 현실을 눈 감고 문제없어 하며 자기 체면을 걸며 살려니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문제가 아무리 많고 복잡하고 아무리 크더라도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흉악하고 음란한
이 말로도 언사로 술수와 책략으로 막 흔들어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창피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 이야, 뭐 그런 엄청난 분이 세운 교회도 이런 모습이라면, 야, 이거 뭐 우리 힘 빠져서 하겠나? 우리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혹자는 소수의 문제아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받는 것 아니냐, 그들은 다 내쫓아버려야 된다,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곡이고 누가 죽정이인지는 다 자란 후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날에 그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속에 내가 소용돌이가 돌이켜서 썩지 않게 하겠다, 청정기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 뭐 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야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만들 거 아니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보는 것은 내가 서서 스스로 소용돌이 일으키는 문제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은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의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성도들에게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문제아는 주님의 날에 그의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아주 나름대로 소망이 있는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주님의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조금 더 격한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표현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그 주변에 그 일련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대약하는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갖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오늘 설교는 이 설교예요. 아, 이거 뭐지?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그냥 꿈꾸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 그저 감당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는 재능이 풍부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능이 풍부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생각을 또 해요. 작년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도 내년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도 이렇게 해놓고 또 하면, 어휴, 내년에 또 어떡하지?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내년에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거나, 그 사람이 뭐 다른 데로 가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수준이 이만큼 올려놨는데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데 막 그래요. 근데 내년은 내년에 생각하는 거고, 올해 이만큼 주신 거니까 이만큼 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년은 내년에 생각하고 올해 주신 것만큼 감사하자. 이렇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재능이 많아요. 얼마나 잘해요. 잘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다른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자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기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즉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교회가 은혜와 평강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교회.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0: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죠.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때문에 수양회를 여기저기 이 지역에 다니죠. 그 수양관이 멋있게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기 소노마원이 쪽에 갔는데 그 수양관은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가보니까 요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요가를 하더라고요. 환경이 참 좋아요. 거기다 음악을 잘 틀어놓으면 이야 진짜 마음을 모으세요. 숨을 한번 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진짜 잠시 편안해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성이나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사람의 모습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람이 막 교회에 오는데 그냥 뭐 삐까뻔쩍하게 하고 와서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 수준은 이래, 이런 것으로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증거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증거를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어젠가 그저께도 이 교회에 노숙자 한 분이 들어왔어요. 몸에 문신이 아주 뭐 대단해요. 무시무시하게 어떻게 보면 생겼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여 집사님들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어떤 무시무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이제 그분들은 아 자기들이 문 열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왔어요. 그래서 May I help you? 뭐 도와줄 일이 있냐? 아 자기 기도하러 왔다. 하도 오랫동안 걸어서 좀 쉬고 기도하러 왔다고. 십자가를 바르며 저 뒤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take a time 하고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느냐? 그러면 let me know. 아,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과로 했던 딸기하고 또 복숭아하고 접시에 담아서 휴지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좀 배로하냐? 아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도 하고 어디 잘 데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 그럼 여기 리치먼 레스큐 미션 센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을 해줄까? 뭐 서로 이런 얘기하다가 자기는 뭐 갈 일이 있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떠났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분의 입장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깐이지만 있다가 쉬다가 가요. 근데 또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기 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브라더. 기도하자. 떠나기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은 카톨릭 시스템이 있으니까 Thank you, Father.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조금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좀 마음에 좀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사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사하게 모든 것을 갖춰놓는 것이 교회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모습에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걸 잘 못해요. 사실 다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원하는 것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순전한 교회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육신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흠없는 교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역시 이것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룹의 공동체 이전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적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니까 내 자신이 그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죠. 주님께 묶이는 교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그 비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적에 믿음의 공동체가 풍요로운 것이고 그분과 교제할 적에 주님이 주시는 재능이 번뜩이지는 거죠. 세상의 공동체에 묶이기 쉬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더 크고 힘있고 무언가 있는 사람들에게 묶여있으면 안전한 것을 느끼게 되고 세상적으로 좀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의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묶여있는 공동체죠.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주님께로 묶이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묶이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교회의 문제점들 요즘 시대에도 참 이럴까 할 정도의 문제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한 가지씩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적에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하는 일을 우리는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거기도 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교회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신다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있는 모습, 이것이 하루아침에 또 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오늘 결심했다가 또 수틀리면 또 우리의 본성이 막 나오기도 하겠죠. 예, 그러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쌓여있는 이런 문제들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치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후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갖고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결점이 있어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 속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세우는 그것이 직장이든 뭐 학교든 그리고 사업장이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취해보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은 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목마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인데요. 하지만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참 평안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원한 해답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열쇠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뭐 이러고 교인들을 보면은요, 예수님보다도 목사를 스승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희에 대해서 뭐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전 지금까지 헌일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유 씨 목사님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5번째 강해 믿음과 제자를 전해주십니다.
1: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제자 그러면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들을 합니다. 따라서 제자를 말하게 되면은 자연히 가르치는 사람, 즉 스승이 또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제자냐, 그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스승은 어떤 기술이나 또 어떤 지식을 전해주고 제자는 그걸 전달받아서 습득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것을 스승과 제자,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 이해라 할 수가 있죠. 지금 현대 사회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좀 너무 기능적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스승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 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들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승을 어떤 스승으로 그렇게 여기기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받기 위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어떤 지식을 또 기술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난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배운다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뭘 배웁니까? 배우는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그 교인들을 보면은요, 예수님보다도 목사를 스승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내 스승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목사로부터 내가 직접 듣고 배운다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에 대해서 뭐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전 지금까지 헌일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이 저는 한 번도 스승으로 자처한 적이 없거든요. 가르치니까 내 스승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스승인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전 계속 그것만 알려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야 되고 또 제자로 그렇게 일하도록 살아가도록 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전 도움을 들어왔던 거예요. 저게 지금까지의 제 말이었고 제 입장입니다. 근데 목사가 나를 가르치니까 목사님 스승이야 이런 생각 갖는다면은 전 그야말로 뭐 헛일한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은 갖지 않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던 모든 내용들도요. 제 지식이 아니에요. 제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난 이걸 알았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께 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식을 가르쳐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게 한 지혜, 복음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께 전달해왔던 거죠.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난 예수께 배운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사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배운 게 뭔가 이러한 문제를 두고 좀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대개들 또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에게서 성품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고 그래 그걸 내가 본받아서 뭔가 실천해 가고 이런 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성품을 본받는다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인데 그 물어볼 게 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거다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바꿀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살자, 실천하자 이게 맞는 말, 틀린 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다 한들 그걸 우리가 본받고 할 수가 있냐. 그것부터 따져 물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의 성품 얘기하면은 뭐 용서, 온유, 겸손, 뭐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을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걸 본받아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나에게 맞게 가공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게 맞춰가지고 의미를 바꾸는 거죠. 요즘 그 세계화란 말을 많이 해요. 음식의 세계화, 한식 세계화 이런 말도 많이들 하던데 이게 한식 세계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고유의 한식의 그 맛을 외국 사람이 안 맞으니까 외국에서 입맛에 맞게 좀 바꾸자고 하는 거죠. 좀 매운 건 빼고 입맛에 맞춰가지고 양을 바꾸자 해서 외국 사람 먹게 만들자. 그게 한식의 세계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본래의 한식 맛은 버리는 거잖아요. 본래의 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나 어떤 겸손, 온유 뭐 이게 여기에도 본래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겸손은 이런 거고 예수님의 온유는 이런 것이고 본래의 참된 뜻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래 의미는 이제 버리는 거죠. 본래 의미가 뭐냐? 이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가지고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 내 지식들 이런 수준으로 가공해가지고 받아들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 그러면은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그러한 거, 그걸 용서라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죠. 온유 그러면은 어떤 일에서도 화내지 않고 웃는 그렇던 인자한 성품, 다들 그렇게들 이해하지 않습니까? 겸손 그러면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어떤 덕목, 또 섬김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성품 좋은 거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 나 그렇게 실천해야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 말하면서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바꾸어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산다, 또 본받고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으로들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늘 이제 그런 시각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신의 반열에 오른다는 뜻이 됩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 성품이에요. 겸손 온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 그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비슷하기도 흉내 못 내요. 짝퉁도 못 만들어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한 성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뭔가 좀 비슷한데 예수님께도 수준 높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다 설명을 못하겠고 오전 말씀드린 용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뭐 용서를 할 때에 상대방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빌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줄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먼저 빌어야죠. 잘못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걸 봐서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싹싹 빌 때 그때 용서해 줄게, 그래야 용서해 줄 맛도 있고요, 쾌감도 있고요, 뭔가 용서해 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용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또 용서했다 할지라도 뒤끝이 계속 남습니다. 진짜 사람 뒤끝 못 말려요, 이건요. 뒤끝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항상 용서해주면 항상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 용서했잖아. 그래서 용서 한순간, 용서한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 그 관계 형성돼, 용서한 사람 답, 용서받은 사람 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결국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계속 만나면 기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용서가 그런 것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가 그런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는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싹싹싹 빌 때 용서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 죄 짓고 막 싹싹 빌어봤습니까? 언제? 막 두 손 비면서 막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빌어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싹싹 빌어 용서해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심,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용서에 속해버린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너 빌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느냐. 그걸로 이미 용서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 아래에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너도 예수 용서 아래 있어. 받아주는 게 용서예요.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실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행함이 우리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좀 뭔가 맛이 나겠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들인 게 용서를 잃어버리니까 그럼 나는 용서를 하란 말입니까? 뭐라 하지 말란 말입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분명히 예수님 용서를 받는 게 용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내가 용서를 하란 말인가 하지 말란 말입니까? 저는 뭔가 좀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데 백날 말해도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진짜 속 터집니다. 제 입장이 되어온 건 알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 속 터짐을 안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좀 그걸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고 얘기 안 듣는데 내가 예수께 직접 받아 배운 것도 없고 또 제자로 산다 해도 내가 뭐 실천하고 보이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아,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것이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열두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따라다니고 3년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제자로 살았다. 그렇게 인정되고 실감이 드는 게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참 그게 어렵죠. 근데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늘 그래요. 내 몸으로 자꾸 뭔가 좀 나와줘야 그것이 직성이 풀리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고쳐져야 되고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의미가 뭔가를 알아가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 그 말씀 안으로.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직성이 안 풀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얘기하는 대로 내가 내 용서해 줄게. 내가 직접 말을 해줘야만이 용서한 어떤 실감이 되는데 주님 용서를 받는다. 그게 용서다.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믿음의 문제, 예수님과 관계 문제를 내 몸, 눈에 보이는 이걸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눈에 보이는 행함과 실적으로 채울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신앙을 어떤 실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데 교회를 가보면은, 그 보면은 뭐 그 예배당 입구에 보면은 막 헌금통 있고 막 있거든요. 또 벽에 보면은 뭐 성경 몇 장 있고 몇 장 있고 그래프 쫙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아요. 그게 하나의 실적이 되는 거죠. 성경 몇 장 봤다 실적이 되고 기도를 얼마 했다 실적이 되고 이렇게 눈에 자꾸 보이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실적을 통해서 꼭 그걸 보면 보험사 그 뭐 실적표 같이 다 그립어가지고 자꾸 막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될 뭔가가 있는데 그걸 다 놓치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면서 결국은 종교 세계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고침받지 못하면요. 바른 신앙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 바른 신앙 가지를 못한다는 게 구원받고 안 받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러한 신자로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 영광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세상 꺾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어떤 감사를 우리가 알고 그게 속에 있는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피의 용서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천, 실적 이걸로 하나님 관계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자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제자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보면은 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한테. 그러자 그 두 제자가 그 말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요한의 두 제자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요한의 말만 듣고 길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만 했을 뿐인데 이 제자들이 그걸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게 좀 이상한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딱 한마디 말 듣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알아보고 길게도 말하지 아니했는데 보라 하나님은 어린 양이로다. 달랑 그 말 가지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땄다. 40절 보시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가 베드로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안드레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요한의 말만 듣고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 말만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예언입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는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보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린 양이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입을 열지 아니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어진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그 괴로 자기를 맡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변명 핑계 없이 모든 괴로운 곤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온유라고 하는 건 성질 부드럽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곤욕과 괴로움 당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일, 뜻임을 알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게 온유하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기 바쁘지 않습니까? 곤욕 괴로움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합니까? 불평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난 아니라고 빠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 또한 우리가 실천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저분이 메시아 생각 안 합니다. 속에 말씀이 없는데 그럼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것이죠. 결국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어진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고 염두에 둔다면 하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하늘같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걸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속에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심,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시 우리의 영광에 완성된 그날.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따라서 지금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 말의 의미는요. 그 말씀을 속에 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게 제자예요. 말씀이 속에 없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말고 관심 안 둡니다. 말씀은 어떻게 제 이름을 관심 없는 어떻게 그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말씀이 속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오심이 분명고 되어질 날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뜻을 안 두고 이 땅의 것이 내 기쁨이고 소망이고 전부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게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로 산다는 건 결국 세상을 떠난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아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소망하는 거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영광의 그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없다면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가 스승으로 알고 따르는 그 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간다.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딱 던져보면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이야기, 고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이런 얘기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로 제자됨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십자가 이야기할 때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예, 맞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쫓아냅니다. 반응이 나오죠.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아이고 듣기 싫어라. 그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예수님과 나다나엘 이야기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45절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 찾아갔는데 뭐 아마 나다나엘이 평소 말씀에 뭐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던지냐는 얘기죠.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은 빈민가 같은 곳이에요. 그 빈민가 같은 그런 곳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선자 예언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나사렛 같은 데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편견을 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찾아가죠.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마리를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나다나엘, 내가 나다나엘이 했을 때에 예수님과 이런 배야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다 그렇게 알아보겠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두 제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다나엘과 별 특별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이렇게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냥 이런 대화가 왔다 갔을 뿐인데 나다나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상식적 생각하면은 이런 대화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나다나엘은 지식, 인간된가 무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다나엘은 마음을 본 거예요. 네 속,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한 자기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그렇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대화 내용이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만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네. 그게 문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얘기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사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얘기하면 자기 이득, 자기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간사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 간사함이 없다는 건 나다나엘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다른 증거가 필요치가 않다고 하는 거죠. 뭐 기적을 봐야 한다거나 체험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내 속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고백이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이니까요. 과학적 증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늘 발각되는 것이 우리 속이에요. 늘 내 속이 발각이 됩니다. 나도 잊고 있던 내 속, 나도 몰랐던 내 속, 아, 내 속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 속 어떻게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없다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 얘기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에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있다면 십자가 그것만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알게 돼 있어요.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이 속에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중점 둘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 땅에 남을 것은 말씀의 세계, 말씀이 약속 그 세계밖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살아간 세상은 결국은 사도발 말대로 배설물이죠. 썩어져 사라질 것들이 불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잘되는 것보다도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마음에서 나와지는 고백은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 우리가 예수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열두 제자도 예수님께 불어내셔가지고 제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제자 된 것도 우리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놀라운 복의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다.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이 진짜 복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없다면요. 예수님 날 불렀습니다. 그래요? 끝나는 거죠. 그리고 복은 또 이 땅에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이루어질 세계, 그게 내게 영원한 세계 자리가 아닐까? 세상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세계 날 불러냈습니다. 제자로. 그게 나의 큰 복으로 다가오죠. 그게 말씀이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자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제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로 부르받는 게 복인데, 복이긴 하지만은 제자로 가는 길은 결코 편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주제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 그건 교회 밖에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사고방식인 세상. 그 세상은요, 다른 하나님을 늘 믿고 싶어야 합니다. 그 다른 하나님 뭐냐면은 생명의 문제보다도 내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내 생존을 책임져주는 하나님. 늘 그런 하나님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게 이득이 되는 복음은 다 거부를 해요. 그게 세상의 반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도 고집부립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속에 두면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환영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환영 안 해요. 환영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간혹 가다가 마음에 하나님만 두면서 생명의 말씀,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반가움이죠. 그걸 형제라 그래요. 그게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제자의 길에 있는 참된 신자는
세상이 환영하는 하나님과 다른 정말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배척을 받는다는 것,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난 복음을 아니까, 복음 믿는 그 길로 가니까 핍박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끝까지 나를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내 편함을. 예수를 본받으려면 그거예요.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이사 얘기한 대로 곤욕과 괴로움을 다 받는 길로 갔지 않습니까? 본받으려면 그걸 본받으세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길로만 가기를 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반대하고 배척해도 나는 예수만 원하고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은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세상과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한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지 않습니까? 율법에 철저했고 유대교적 하나님에 매여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적적인 변화죠.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고 흔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신다면, 일부러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굳이 확인한 말씀 드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이 기존과 다르게 바뀌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신앙을 나의 복으로 시작해서 내 복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를 만나고부터 언젠가부터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나더라. 그게 말씀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 지금 머물고 제자 길로 간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시작해서 나를 살리신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십자가로 채워져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복음 때문에 어떤 반대, 배척받아도 다 받아들이시면서,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시면서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 그게 제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믿음의 길로 이끌려가기를 소원하시고 힘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셨을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셨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생각의 원리를 따라서 실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198번째 시간. 주의를 눈앞에 두고 통감부의 전문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선교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교회 일을 도맡아해오던 선교사들을 주일 오후 연회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뭔가 저의가 있었다.
1: 일본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커져가는 교회를 말 그대로 와이를 시켜 했었는데 마땅한 방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발견한 것이 성수주일이 부흥사경에 못지않게 기독교인들을 단합시키고 힘을 결집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연회를 만들어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쥐래 말입니다.
2: 이건 틀림없는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수작입니다. 교회를 와해하겠다는 것이죠.
3: 교회 탄압이라. 아,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야비하군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어떻게 하긴요. 가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런 곳에 갔다는 것을 여기 대한 사람들이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3: 그래도 통감부에서 부르는 건데 그냥 안 가기는 뭐하지 않나요?
0: 통감부 할아버지가 부른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그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회에 가게 되면 이곳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그리 좋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
3: 그게 뭡니까?
0: 교회가 흔들린다는 거죠.
3: 교회가 흔들린다고요?
2: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를 잊히면서 연회, 그것도 일본 정부에서 조치한 연회에 참석해서 주일을 범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0: 그래, 준비는 다 되어가는가?
1: 예, 염려 놓으십시오. 지금 당장이라도 연애를 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실수가 없어야 할 거다. 그들을 이번에 완전 우리 손아귀에 넣을 수 있는 기회니까 말이야.
1: 제 아무리 신앙으로 수양된 자들이다 해도 우리가 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0: 교회에만 이번 참에 처리를 할 수 있다면 본청에서도 매우 기뻐할 텐데 말이야.

0: 아무리 봐도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1: 뭐가 말입니까?
0: 심상치가 않아서 말이야.
1: 뭐가 말입니까?
0: 그게 말이야. 목사님들이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
1: 고좀 목사님들이라면 선교사님들 말입니까?
0: 아, 그렇다니까니. 통감부에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1: 통감부에서요? 아, 기골 우키 알고 계십니까?
0: 내래 장에서 오는데 외놈들이 선교부로 가는 것 아니갔소?
1: 아니, 선교부로요? 아니, 무슨 일로 외놈들이 그리로 간다는 것이요?
0: 내래 기걸 모르겠다 이 말이디. 뭔가, 아이고,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야.
2: 어서! 응? 큰일이 안 나십니까? 큰일이라, 예.
0: 아니. 응. 무슨 큰일이 났다고 그러네?
1: 아이고, 에? 천천히 좀. 숨 넘어가갔다, 야. 천천히 날래 말을 해보라오.
2: 아이고, 그게 말입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 그게.
3: 일본이 연해의 선교사들을 초대한 것 그 자체가 당시 교회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일본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었고 또 일본이 그걸 노리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교회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당시 소문으로는 일본이 교회를 뒤에서 조절하고 있다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도 했었으니까요.
4: 그런 가운데서 통감부의 선교사들 연회 초대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소문은 빨랐다.
0: 뭐이가?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외놈들이 베푸는 연회, 응? 그 연회에 참석을 한다는 기란 말이네?
2: 그렇다네, 예. 지금 길에서 그 외놈들이 그들을 맞을 준비가 한창 아닙니까?
0: 아니, 아이고, 이거이, 억하면 좋네.
1: 그죠? 응? 뭐이, 잘못 알고 온 거 아니네? 확실한 거 맞나, 이 말이야.
2: 지금 밖에 나가 보이소. 그 소문이 장 안에 파다하게 퍼졌는기라, 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소리를 술렁술렁대고 있지 않았는겨.
1: 아이고,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하디요? 아,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거의 교회는, 그죠?
2: 네네. 교회 댕겨오겠습니다.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0: 아니, 목사님. 대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외놈들 연회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에?
5: 고조와 진정하시라요. 내래도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가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0: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저녁에 있는 연회에 간다는 거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주일을 그렇게 포함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5: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을 못 믿으십니까?
0: 아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들을 못 믿으다니요?
5: 아, 그러니까니. 아직 가지도 않은 연회에 갔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 계셔보시라요. 어떻게들 하시는지 가만 보고 있으시라요.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19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본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과 나의 영광과 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K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ITL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짧은 복음과 함께 제 방송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주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를 하기 원하는데 전도용 도구가 마땅히 없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JBBN 웹사이트를 통해서 원하시는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ITL 카드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성숙을 누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8가지 언어로 된 라디오 방송을 소개하는 각각의 ITL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만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즉시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와 함께 전하신 그 ITL 카드 한 장 한 장이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위대한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7편에서 18편 말씀입니다.
2: 17편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길을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지 않은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4: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르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라.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곧김을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조차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한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누타를 당기도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로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의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저희가 내 풍성을 들은 즉시로 내게 순복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10편, 17편에서 18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를 감당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중국과 아무런 관계없는 분이었지만은 그렇게 자신의 생애 전체를 중국 선교에 이바지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중국에서 생명을 잃었고 두 아들과 딸마저 각종 질병으로 중국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병을 얻어서 자신의 그 뜨거운 심장을 중국에 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불태웠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 6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뜻이 있다고 하는 아시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아플 때나 편안할 때나 어떤 때든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시는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저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태양빛을 또 태양의 공전과 자전을 이 태양계를 멈추게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양지로부터 벗어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비추지 못하도록 양산을 받쳐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문제를 그분께 내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보이는 것이 은혜요 감사한 일이 되는 거겠죠. 담대함이란 여러분의 마음을 그분께 열면서 말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담대함이란 여러분의 요청이 하나님의 요청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문제가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주께 부르짖었죠. 히스기야는 앗수르인으로부터 위협적인 편지를 받았을 때 이것을 주께 보여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목 베임을 당할 때 그 마음 아픈 소식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에 빠졌을 때,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그분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모든 것을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물과 슬픔과 삶의 시련을 넘어서서 보아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을 갖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영광 받으실 목적을 갖고 일어나게 하셨다. 그것을 허락하셨다 라고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또 우리 가정과 교회, 마을이 중심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사령부는 하늘에 있으며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오지 않으며 만일 그분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사랑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유의하시다. 때때로 우리는 마르다에 대해 매우 냉정하고 비판적인 관점을 갖기가 쉽죠. 예를 들어 성경 주석가들도 그녀에게 관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봉사로 방해를 받았고 최고의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막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둔 것이 잔인해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정에 의해 자극받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감정은 배단위로 즉시 가도록 요청했을 것이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때때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는 이유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방법들은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감정에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 사람을 망치게 하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망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에 의해 유도되시며 그 사랑은 개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본문에서 여러분 여기 다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 계셨는데 돌아갈 것을 종용받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돌아가시며 그의 제자들을 위험한 지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에는 12시간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한 위대한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일생 동안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 하루를 연장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태양이 오후에 서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이 다하기까지는 절대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사단도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는데 실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는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두움 가운데 머문다면, 어두움 가운데서 일한다면 여러분은 넘어질 것입니다. 베다니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어둠의 빛이 있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11절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잠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잠은 육체를 위한 것이지 영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생과 죽음의 잠 모두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의 육체는 무덤에서 잠들지만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로 불리우시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오늘날 어딘가에 주무시고 계시다는 의미인가요? 그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스럽게 된 육체 가운데 계십니다. 신자들은 즉시 주와 함께 있기 위해 가지만 육체는 다시 살림받는 부활의 날까지 잠들게 되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 죽음은 육체의 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잠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잠은 노동으로부터 안식입니다. 이것은 오늘 새 날을 위한 새로움과 준비를 위한 휴식을 말합니다. 잠이란 단어가 신자들의 죽음을 의미하며 사용될 때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육체는 주님에 의해 깨워지기 위해 잠들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자명종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육체로 깨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이라고 성경에 쓰여있는 그 헬라어를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아나스타시스는 일어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말을 하기를 부활은 육체적이기보다는 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일어나는 것이 영혼이라면 그것의 자체는 어떤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부활은 일어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늘 육체에 대한 언급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육체는 결코 죽지도 잠자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실제이며 육체의 한 두려운 실제입니다. 그러나 부활 역시 실제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다시피 인간은 죽음의 때에 그만둡니다. 병원에서조차 죽음에 대해서는 포기를 합니다. 의사들은 한 환자에 대해 치료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그가 죽게 되면 그들 모두는 치료를 멈출 것입니다. 죽음이 올 때 그들은 끝이 아닙니다. 과학은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지만 인간이 멈춰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것들을 시작하심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부활이 바로 그것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는 우울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는 기꺼이 죽었습니다. 저는 시몬 베드로가 죽음을 의미했던 것처럼 도마 역시 자기의 죽음을 의미했다라고 믿습니다.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에 만일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황금문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다니까지 걸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마르다는 늘 적극적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행동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믿음뿐 아니라 조바심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배웠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르다가 조금만 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실 것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르다여 당신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집에 계시며 당신의 테이블에 앉아서 당신의 서비스를 또 당신의 그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지금 매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그 표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봐요.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는지요. 얼마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요. 자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23절로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미래에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새롭게 얻을 것이라는 확신에 의지하는 것이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는 주께서 오시고 계시며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임을 믿는 것이 더 쉽다 하는 겁니다. 애도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요. 여러분, 꼭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저는 방금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위로받고 있는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르다가 구약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예수께서 지금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늘상 우리와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해도 그는 살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장래를 내다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은 사람이 구주를 영접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으며 자는 자는 누구나 결코 죽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가 결코 자기 죄의 형벌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27절도 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베드로가 했던 것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분께서 메시아임을 이해하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음을 우린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로 31절까지 보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떠나가더니 그랬습니다. 비록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몰래 말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장례식에는 모든 군중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녀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러면서 이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는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심지어 음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음행하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애창과 주의 만찬은 무질서했고 교회 안에 사랑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를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뜻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과거에 대해서부터 말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일이죠.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도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기원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상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때문이라고.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예수님 얼굴도 못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못 봤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부활하는 걸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안 읽어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면서 여호와를 그대로 발음하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주님으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주님으로.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주님으로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주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주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제 그들이 믿고 고백한다.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사실은 통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두 분 다 통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도 여러분 사실은 통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도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통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분이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참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우리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믿는 교리를 뭐라 그럽니까? 무슨 교리라 그럽니까? 삼위일체, 삼위일체 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그게 안 된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구원의 교리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치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어떤 교회는 이 구원을 너무 어렵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교회든 구원파 교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구원을 어렵게 말합니다. 뭘 깨달으라고 말을 하는데 설명을 안 해줘요. 스스로 뭘 깨달으라 이거예요. 근데 진짜 어렵게 마치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회는 다 구원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불분명해요. 예정론에 깊이 빠져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그냥 저절로 다 된 것처럼 하나님이 택정하셨으니까 천국 가는 걸로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교회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구원에 대해서 어렵게 마치 자기네들만 구원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전혀 어려운 거 아니죠? 누구라도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 구원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구원의 기준이 뭔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내 주님으로, 내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 계시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안에 포함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분 계시면 구원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으셨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거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지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거냐?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얘기도 보시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 봐서 옮겨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죠. 어떻게 내가 천국 가는 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여러분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확신도 성령님이 계신 사람만이 확신 가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확신이 절대로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뭔가 하면 같다는 거예요. 예, 성령은 같고 또 주는 같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같으니, 같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고,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고, 같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습니다. 같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같은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이거는 모순 중에서도 아주 큰 모순에 해당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통일한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또 잘 보시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다. 사역은 여러 가지다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 성령님도 같은 하나님, 예수님도 같은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직분을 주시고 다른 사역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주시고 이런 직분 주시고 저런 직분 주시고 뭐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다. 아, 그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하고 있는 사역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다 무엇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제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성령의 은사가 몇 가지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은사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잘 세셨어요.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지혜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특별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 7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8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참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소개 잘하고 예수님 잘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 전도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청취하고 계신 BBN 방송을 소개하는 겁니다. BBN 방송은 복음주의 말씀과 선별된 찬양을 24시간 전하면서도 광고가 없는 선교 복음 방송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곳이 바로 저희 BBN 방송인데요. 이제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저희 BBN 방송에서 직접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방송 밑에 있는 전도 도구로 가시면 친구에게 BBN 알리기가 있는데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문의하시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나중에 받아갈 때는 어떻게 받아가요? 다섯 명분 받아가고 한 명분 받아갑니까? 아니요. 똑같이 다섯 명이 이래도 열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고 한 사람이 이래도 몇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요? 열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일어난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차별이 없는 나라 전반부 말씀입니다.
2: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2주 전부터 잠시 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불법적으로 부자 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남을 걸 빼앗고 강도질해서 부정불법으로 부자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뭐 평행본문과 연결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계명을 지켜라. 그럼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 레위기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모든 율법을 딱 줄이면,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사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50만 원, 네 50만 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싫다는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선생들이 해석해주는 해석 기준을. 그래서 그런 거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뭐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고,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했을 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가진 것 팔아가 나에게 바치고 따르라 안 했습니다. 너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도 될 수 있지만 자기의 착함, 윤리도덕적으로 의로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자기의 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고 율법도 지키고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놀라가지고 한 말이,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애성과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방금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표현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지만 사실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가치 판단이 전부 뭐가 돼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더라는 거죠. 나 중심의 죄더란 말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또 어떤 천국 만들겠어요? 자기 중심의 천국 또 만들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살게 하고 자기 미운 사람 저 멀리 가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로서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그 나라, 그거는 이제 2주 전에, 1주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결론이 30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었고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는 열두 보좌에 앉는다 했을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렇게 했죠. 우리는 다 버리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왔는데 뭐 주십니까? 뭘 얻습니까? 열두 보좌에 앉는다. 그 열두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이 역사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열두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죽는 모습이 열두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열두 기초소가 열두 문이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기초요,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도 그냥 물질적인 재산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교회 보니까 어때요? 형제가 막 있고 에?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가 가족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며 내 자매며 내 형제라고 하신 그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보통 품꾼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은 죽기 살기로 일했대요. 1시간 일하면서. 그리고 12시간 일한 사람은 빈둥빈둥 일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1시간 일한 사람 한 대라는 줬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한 사람의 설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는 세상이기에 그런 말들이 어떤 사람도 이해가 잘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 나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은 나중된 사람이 막 열심을 내면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막 열심을 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랫동안 하다가 좀 처져 있는 사람들이 나도 다 한때 그랬다. 그러면서 하면서 할 말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고 그러더니 뒤에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네. 앞으로 역전 그러니까 뭐야 역전하겠다. 달리기를 한다면 역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나라임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먼저 된 사람은 어떨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예수를 믿으실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계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늦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뭐 복음 들은 지 한 130, 40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열심을 독려하는 쪽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 이래도 사람들이 솔깃하게 잘 알아들어요. 왜요? 그게 무슨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대한민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적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가끔씩 개천에서 욕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패스하면, 그죠? 예. 또는 사시 패스하면 좀 이렇게 상위 그룹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개천이 하도 더러워서 용이 안 나요. 미꾸라지도 클 수도 없어요. 물이 막 4대강으로 다 오염돼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올라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곳이 사시 없애버렸죠? 언제부터 없앴습니까? 아마 됐죠. 그래서 이제는 로스쿨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 입학할 때 여러 가지 까닭 조건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있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는 그 부정 입학들 얘기가 많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실은 없어진 게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나왔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야, 제가 나중된 사람이지만 먼저 된 사람 따라잡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적인 줄서기예요. 줄서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 자본주의라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받아도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게라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일한 내용은 똑같지만 연봉은 어떻게 돼요? 엄청 차이가. 그건 배나 차이 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 이런 세상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런 나라라면 천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같은 품상을 준다면 누가 천국에서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죠?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한 100년 만에 망했거든요. 왜 망했어요? 이론들 많아요. 수많은 이론들 많을 거예요.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그럼 공산주의는 왜 생겼습니까? 뭐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긴 겁니다. 근데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증기기관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이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계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습니다. 좋은 세상. 인간의 노동력이 별로 투입 안 돼도 좋은 세상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수입해서 만들어서 팔면서 독점하니까 자본인을 가진 사람이 부를 독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가 생산의 요소인데 그러니까 자본만 있으면 토지 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력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요. 그 산업사회가 발달할 때에 12살짜리 아이가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데 겨우 자기 하나의 입에 풀칠할 정도였대요. 어느 정도 가난한지 아시겠죠? 우리도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국가 계획경제로 할 때에요. 불법 부정, 비리, 뭐 노동, 인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로자 보호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저 수출만 하면 국가에서 상을 줬다니까요. 그랬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일해왔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는요. 반드시 공산주의가 잘 틈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폐해로 인하여 공산주의가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저 러시아 같은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 이런 다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아니에요. 저거는 종교집단이 되는 거죠. 세뇌된 종교집단이에요. 공산주의는 이미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정자본주의 다 받아들였잖아요. 러시아 무너질 때에 이 공산주의 무너진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느냐? 물론 자본주의 폐해로 공산주의가 일어났지만 그 100년 만에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그걸 딱 하나로 말하자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탐심을 인정 안 했습니다. 제도만 바꾸면. 그래서 재산을 국가 소유로 해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뭐는 하나 허용 안 했냐, 사유재산을 허용 안 했냐 하면 토지만은 허용 안 했어요. 토지는 전부 국가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땅을 빌려줍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면 50년 동안 땅을 빌릴 수 있어요. 50년 지나면 땅을 재계약해야 되는 땅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만 개인 소유로 안 하면 우리나라 자본주의도 굉장히 많이 고쳐질 수 있어요. 토지의 공개념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만 한다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경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토지를 못해요? 사고 팔지 못해요. 희년이 되면 땅이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 빈곤층 안 생기게 돼 있는 제도예요. 가장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희년 제도를 만들자 해가지고 뭐 조지 헨리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협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만약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요? 빨갱이라는 거죠.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종북 좌빨이라고 이 말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목사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도대체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인간의 탐심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도만 고치면 행복한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피해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집권을 하고 이제 공장에 이제 일을 하고 노동 그러니까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안 되니까 집단 농장에 일을 하는 거죠. 예를 쉽게 들면 이런 겁니다. 10명의 식구가 있어요. 두 사람이. A라는 가정, B라는 가정. 여도 10명의 식구가, 여도 10명의 식구가 있어요. 근데 이쪽 A라는 가정에는 한 명만 노동력이 되는 거죠. 나는 다 아파요. 병들고 약해요. 근데 이쪽에는요, B라는 가정은 5명이 노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는 한 명이 일하고 여기는 5명이 똑같이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받아갈 때는 어떻게 받아가요? 5명분 받아가고 1명분 받아갑니까? 아니요. 똑같이 5명이 일해도 10사람 가족분을 받아가고 한 사람이 일해도 몇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요? 10사람 가족분을 받아가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령으로 인해 일어난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많은 사람은 집 한 채 팔아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집 한 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탐심을 인정 안 하고 영혼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도만 고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제도를 고쳐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인간들에 뭘 인정 안 해서 탐심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5명 일했는데 예를 들어서 5명 일했는데 100만 원 가져가요. 1명 일했는데 100만 원 가져가요. 5명 일하는 사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신경질 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제품의 질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공장 제품 질이.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 집단 농기 한 명 일하는 사람하고 다섯 명 일하는 사람이 집에 갈 때 나중에 월급 받아가, 월, 품삯 받아가면 똑같이 받아가 버리잖아요. 기분 나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그 우리가 북한 가끔 뉴스 보면요. 집단 농장에 일하러 갈 때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나 또는 아가씨로가 깃발 막 흔들어 봤어요. 깃발 흔들고 악기 북치고 장구 치면서 일 잘하소, 일 잘하소 왜 이렇게 해요? 일하기 싫은데, 일하기 싫은데 그런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선동이, 그게 선동이에요? 선동, 선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갈 때 그 힘으로 일해라고. 결국 그래서 나라 망했어요. 가난해졌어요. 인간의 탐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자본주의는요? 인간의 탐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한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세상에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보다 잘 살죠. 근데 이것도 정상적이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니까 계속해서 자본주의도 수정 자본주의를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마 공산주의라고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20장 1절,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일어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어떻다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일어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일꾼들이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지하에 상가 사무실 지하에 일꾼들. 여기 뭐하는 곳이냐면 인력시장이에요. 새벽부터 일꾼들이 나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일어 아침에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봉고차가 와요. 그럼 몇 사람씩 타고 갑니다. 자, 새벽부터 기다리가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에 등록을 해야 되죠. 나는 뭐 그 벽돌 쌓는 것을 잘합니다. 나는 뭐 또 철근 뭐 뭘 잘합니다 하면 그걸 이제 등록해 놓으면 신청이 오죠. 어디에 뭐 벽돌 쌓는 사람 몇 사람, 또는 뭐 철공구 몇 사람, 아니면 뭐 시멘트 지고 나란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등록한 사람들이 뽑혀가요. 근데 아무리 등록해놔도 일시키는 사람이 안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할 것이 없죠. 이게 비정규직이에요. 직업이, 정해진 직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력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 일 못하면 그날 공치는 거죠. 공치면요, 그냥 조용히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소주 사가지고 마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구글 하는 사람 오는데 왜 멀쩡한 사람이 일하지 가면 오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온대요. 자기 그 사람도 인력시장 다녀본 사람들이죠. 아니 일할 데가 없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온대요. 그런 사람 많이 와요. 멀쩡한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불러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줬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집이 가난해서 하루 일을 못하면 처자식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 소주 한잔 마시고 집에 가면 어찌 되겠어요, 집안은? 자기는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고 가니까 미안해서 술 마시고 술 기운으로 들어가서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공포 분위기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십시오. 2000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더한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물론 대한민국 현실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놀고 있었는데 아무 할 일 없어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품으로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이른 아침에 와서 그 사람들을 불러준 거예요. 불러준 것만 해도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감사죠. 왜요? 오늘 하루 일하면 처자식 안 굶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품삯 받아가면 애들 처자식 안 굶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른 아침은요, 그 원래 이 노가다는 일출일몰이에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아침 6시로 보면 됩니다. 아침 6시에 와서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루에 얼마 주겠다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서 성인 1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뭐 간단하게 우리 식으로 막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만 원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일하러 보냈습니다.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 또 있는지라. 제3시는요, 6만 더 하면 돼요. 유대 시간. 그러니까 9시죠.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침에 부름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장터에 놀고 있다가 뭐 하겠어요? 소주나 한잔 얻어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가격을 정해요? 안 정해요? 안 정해요. 왜요? 이른 아침에 가야 한 데나리온 주는데 이미 3시간 지났으니까 막 어느 정도 주겠다 하고 보내는 거죠. 제6시에 갑니다. 12시에요? 제9시에 갑니다. 오후 3시에요? 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9시급은 오후 3시에요. 마치는 시간이, 이걸 일본말로 시마이 하는 시간. 시마이는 6시 하거든요, 시마이를. 6시에 하면 3시간 일시키는데 뭐 얼마 주겠어요? 그래도 돌려보냈습니다. 자, 6절. 제11시 오후 5시에요. 1시간만 일하면 마치는 시간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1943년대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도요, 일을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대공황이 왔을 때. 그래서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요, 목에다가 뭐요? 하판에다가 글자를 썼어요. 일자리 구합니다. 일자리 구합니다. 이렇게 1943년대 미국 대공황 때 그런 사진들 못 보셨어요? 일자리를 구합니다. 일자리를 구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모든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침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누가 중간에 일시켜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12시에 누가 불러주겠어요? 오후 3시에 누가 불러주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1시간 남겨놨는데 5시에 불러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왜 이 종을 수 있냐? 뭐라고 대답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시간 남는데 주인이 불렀단 말이에요. 만약 이 주인이 노동력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안 부르죠. 1시간 부르고 뭐 하려고요, 그 사람? 주인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한 시간 전에 사람을 불렀어요. 종일 놀고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처음 온 사람 먼저 한 대런 주고 딱 보내놓고 뒤에 몰래 한 대런 주면 될 건데 일부러 이러세요. 일부러. 그죠? 처음 온 사람 한 대런 주고 보내놓고 빨리 가라 해놓고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한 대런 주도 모르니까. 그런데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대런 주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어떨까요? 한 시간 일하고 10만 원 벌었어요. 기분 째지는 겁니다, 이거. 이거 완전히 도대체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 순간, 모두가 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에 전부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순간, 주인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순간, 한 시간 일했는데 동일하게 한 대나를 주는 순간,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전부 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요? 한 시간 일한 사람 10만원 줬으니까, 나 3시간 일했으니까 한 12, 3만원은 주겠지. 이 계산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야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한 대나를 주는 거예요. 기분 조금 나쁘지만, 그래도 3시간 일하고 일당 받는데 이게 어딥니까? 자, 그 다음에 5시간 일한 사람. 제일 마지막에 12시간 일한 사람. 이제 드디어 참을 수가 없어요. 12시간 일한 사람. 그래도 자기들은 뭐 하루 종일 안 했으니까 딱 참았는데 마지막 12시간

BBN 방송은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국 운영을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또 프로그램 시간을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후원금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사랑의 빛을 받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BBN 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에 저희들은 착실하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BBN 방송국의 운영 원리에 공감을 하시고 나도 참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자세한 정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안에 두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라는 디저트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 오호라 시간이로고. 전도서 오늘 읽을 말씀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판단은 저지머니인데 여기 판단이란 말은 그 때에 맞는 결정, 예, decision, 예,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만드시면서 그 빛은 낮이 되고 그 빛이 아닌 부분이 밤이 되면서 시간이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시간을 만든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시간의 근원은 빛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잘 사는 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근원은 빛 대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시간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다란 말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셨는가? 여기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것은 시간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시간을 우리도 구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한 biblical background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신약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 다음에 호라. 헬라어로 시간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간.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의 이 사상이랄까요? 시간에 더 예민한 것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불특정한

한 양적 시간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여기 오랜, long time, 그 time에 크로노스가 쓰였습니다. 그냥 불특정한 양의 시간이죠. 그냥 오랜 동안, 예. 거기에는 크로노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서 내 때라고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이 쓰여졌습니다.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질적 시간. 예. 우리도 아내와 혹은 아이들과 퀄리티 타임을 가지시나요? 이런 질문하죠. 예. 결정적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 예.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사실 여기서 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사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호라라는 것입니다. 예. 호라는 뭐냐 하면 구체적 종말적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 여기서는 호라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종말적인, 그야말로 종말적인 시간에는 호라라는 말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 카이로스, 호라 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호라라는 시간이 영적으로는 좀 더 깊이 더 종말을 향해서 더 결정적인 그러한 시간을 말해주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그때 호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내 때와 사실은 같은 그러한 때인데 여기서 호라가 사용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지금이 바로 그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호라에 맞추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호라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호라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때의 호라인가? 그걸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호라를 다. 여러분의 교재에는 카이로스와 호라, 예, 그걸 모아놓은 거를 제가 거기 교재에는 써놓았는데요. 예, 호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결정적인 세 가지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무엇을 할 때인가? 예.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호라가 온다. 곧 이때라 그랬어요. 지금입니다. 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어떠한 때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예배의 대상,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다란 말,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은요, 바우 다운이에요. 무릎을 꿇다, 그리고 절을 하다, 무릎을 꿇다, 절하다, 그 뜻이 예배하다의 원어입니다. 네. 그럼 모든 사람이 예배한다는 건 뭐냐? 사실은 예,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세상을 예배하는 거죠. 예, 그들은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만 예배하지,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배하지 않는다. 아니요, 그들도 사실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들은 세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예, 세상 앞에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들도 그런 예배, 예배 아닌 예배를 그들도 드리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예배하십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예,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You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라고 했어요. You must.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우리는 in spirit and worship,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In spirit, 영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 영으로 예배하는 것,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오랜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영으로 예배하는 것. 그 in spirit의 spirit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정관사가 만약 있으면 in the spirit 했으면 성령 안에서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in spirit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일까? 예.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데, 그죠? 예. In spirit, we worship in spirit. 그거는 spiritually worship 한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예. 계속 저 안에 의문이. 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가요? 그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건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를 드린 것에 저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결정적인 것은 구약 성경에 영이라고 나왔을 때는요, 항상 같이 동반되는 의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처럼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막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예,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영적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살아있는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 뭐가 살아있는 거가 그러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살아있는 예배인데 뭐가 살아있어야 되는 건가. 예,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송이 내 영혼 내 안에서 찬송이 살아서 흘러 넘치는 살아있는 찬송이 살아있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가 내 안에서 감사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그냥 확 살아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그 갈망이 살아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네. 그게 다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화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산? 화산이, 예. 화산이 그 살아있는 화산을 활화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화산 안에서 용암이 확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화산은 휴화산이라고 그러죠.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예. 죽은 건 거죠. 영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활화산과 같은 예배. 내 속에서 예? 네. 이렇게 팍 복받쳐 올라 나오는 찬양과 감격과 감사. 어떨 때는 통회하는 마음조차도 예. 살아있으면 꿈틀거려요, 그죠? 살아있으면 꿈틀거리잖아요. 예. 그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죽은 예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내 안에서 때때로는 통회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고, 그러한 것이 살아있는 그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 그리고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 우리는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모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말씀의 터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하는 간구를 올려 드리는 것이고 찬양대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사실은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것이고
듣는 여러분도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예, 살아있는 반응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그냥 앞에서 말해도 그냥 가만히 예, 아무 반응이 없이 예,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역시 살아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깨닫고 이 내 영혼이 그냥 거기에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게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11시에도 여기 호라가 쓰여져서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반 시간 같잖아요. 11시, 오후 5시. 예. 그런데 여기 호라, 구체적 종말적인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 호라가 쓰여 제11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있고요.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계속 뽑아가지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포도원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죠. 예. 이 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일할 일꾼을 불러가지고 들여보내.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12시에 또 일꾼을 들여보내고 또 오후 3시에 이제 일꾼을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을 마감하는 시간은 오후 6시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돼요. 그때도 나가니까 아직까지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 포도원 일하는 품꾼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왜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놀고만 이렇게 있을까요? 예. 이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어디한테 불려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일할 만한 사람 뽑아서 가고 이랬는데, 예. 이 사람은 보니까 일을 별로 잘하게 생기지 않은 건 거지.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뽑혀서 가는데 이 사람은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냥 서 있었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이 사람에게도 들어가서 일하라고. 예. 이 사람은 들어가게 되면 몇 시간 일할 수 있나요? 한 시간.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이 비실비실하게 보이는 일을 별로 잘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 마지막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시간 일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후 5시에 이렇게 불리어감을 받은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예. 그러면 새벽 6시부터 불려가가지고 일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겠죠.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벌써 오래전에 불려가서 쓰임받은 사람들, 일했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일할 마감하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 저희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 보실 때에 별로 일을 잘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좀 부실할 것 같은 저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좀 폄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나 같은 부실한 그러한 사람인데, 그리고 시간 많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간인가? 포도원에 투입돼서 일할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에요? 한 시간이에요. 종말적인 이 한 호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 지금 사실은 너희한테는 한 시간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금 뭐 할 때인가?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0: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확하게 저희는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할 때입니다. 깰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 지금 주무시고 계신 여러분, 깰 때입니다. 예. 깰 때라는 거예요. 이미 잘 때는 다 지나갔어요.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바울은 영적은 잠자는 사람들이 예,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방탕하거나 술 취한다, 음란하거나 호색한다, 다투거나 시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씩 둘씩 둘씩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것,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란하거나 호색하는 것,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자는 건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술, 그 다음 성, 그 다음 관계. 예.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살아있는 사람이 다투고 살아있는 사람이 시기하죠. 사실. 그런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술, 성, 관계에서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 자기 민족은 멸족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촌인 모르드개는 양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이 때를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이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때에 가장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바로 그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준규 목사님의 설교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난리제일 한인침례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요. 하나님께도 약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절하지 못하신다는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점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시를 끊고 제437화 토머스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제1차 세계대전 후 생성된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는 안정적인 민주국가로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히틀러가 세력을 얻어갔던 1930년대 그곳에서 태어났지요. 이 이야기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은 그곳을 향해 떠났던 그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아니, 세상에, 합병이라니?
2: 무슨 일이에요?
1: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합병됐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당신 오빠는 어떻게 하신대? 지난 몇 년간 히틀러에 대해서 걱정해 오셨잖아.
2: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 없는 국가를 소유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여보, 당신 그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침략해서 유대인을 제거할 수도 있을까요?
1: 아니, 체코슬로바키아는 공화국이야. 여기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3: 프렌즈, 내가 너희 것까지 이민 신청 서류를 받아왔어. 너희도 어서 이 땅을 떠나야 돼.
2: 오빠, 우린 떠나지 않을 거예요.
3: 네가 히틀러를 몰라서 그래. 계속 여기 있으면 위험하단 말이야.
2: 줄리우스와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그이도 여긴 안전할 거랬어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3: 너도 폴란드에서 있었던 유대인 학살 소식 들었잖아.
2: 네. 하지만 거긴 폴란드였잖아요.
3: 떠나지 않겠다니까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야, 프렌지.
2: 어쨌든 우린 우리 고향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가 사는 세상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을 때 겨우 7살 난 어린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의 가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 시절에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간증입니다. 지금 사슬의 끈코를 통해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토머스 그로맨의 실화입니다.
4: 저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루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죠. 부모님은 신앙심이 전혀 없는 유대인이셨는데 두 분은 제가 5살 때 남동생인 도니가 태어난 후 곧바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우리는 오스트리아 국경에 근접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1938년에 외삼촌은 우리 마을을 통과하는 길에 들러서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얼마 후 군대에 갈만한 나이의 남자들은 모두 징병되었고 군부대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점차 우리 땅을 다 차지했죠.
2: 줄리우스, 우린 여길 떠나야 돼요.
1: 목소리 낮춰. 무슨 일 있었어?
2: 오늘 토머스를 데리고 극장에 갔었는데 불량배 무리들이 유대인에 대한 욕설을 퍼부면서 떼지어서 행진을 하더라고요. 극장 경호원들 사이에 숨었지만 나 무서웠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줄리우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1: 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나라마다 망명자들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잉글랜드로 가는 기차가 있대. 아이들만 탈 수 있긴 하지만.
2: 아이들만 탈 수 있다고요?
1: 한 영국인이 기금을 모았나 봐. 어린이 피신 작전이라고 하던데.
2: 내 아이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어요?
1: 그저 잠시뿐이야.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만.
2: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1: 그곳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받아주기로 합의했대.
2: 아, 실리우스, 이건 너무 어려운 선택이에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강에 뛰어보낼 때 심정이 어땠는지 이젠 조금 알 것 같다고요.
4: 1939년 8월 2일 어머니와 할머니는 기차를 타고 프라하까지 저를 바래다 주셨습니다. 남동생은 아파서 함께 갈 수가 없었죠. 플랫폼에는 커다란 탁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여행 서류들을 받았고 커다란 꼬리표도 목에 걸었습니다.
5: 엄마, 그건 내 성이 아니잖아요. 난 토머스 그루맨인데.
2: 괜찮아. 엄마가 나중에 다시 그루맨으로 바꿔줄게. 신청 서류엔 네 새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서 잠시 이렇게 한 거야. 자, 이제 가방을 매렴.
5: 응.
2: 혹시 배고프면 가방 안에 먹을 거 있어. 넌 이제 대단한 모험을 떠나는 거야. 하지만 엄마랑 아빠도 곧 너를 보러 갈게. 알았지?
5: 물론이죠.
2: 잘 가라, 내 아들. 할머니랑 엄마한테 키스해주렴.
4: 제가 탄 기차가 프라하에서 탈출한 마지막 기차였습니다. 한 달 후쯤 남동생도 프라하로 떠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대전이 시작됐고 어린이 피신 작전도 끝이 나버렸죠. 하지만 그때 저는 겨우 8년 6개월밖에 안 된 나이여서 그 일들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에 가득 탄 아이들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지난 후 잉글랜드로 향하는 연락선으로 갈아탔고 잉글랜드에서는 또 다른 기차가 아이들 중 일부를 스코틀랜드까지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침내 한 선교사의 가정에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6: 아직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난 미스 콜슨 선교사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
7: 두 남자애들이 똑같이 이름이 탐이네. 원래는 여자애들을 부탁했었는데.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북동부 스코틀랜드에 있는 코넬페리 마을엔 겨우 200가구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바로 집 옆에 있었는데 우리는 늘 걸어서 교회와 주일학교에 갔고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열렸던 성경 공부에도 매주 참석했죠. 그렇게 지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8: 네, 콜슨 선교사님, 네 명의 군사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6: 네, 아이들이 약간 소란스럽고 집이 붐비긴 하지만은 우린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 돼요.
8: 네, 그리고 여기 이 남자아이들은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는 군사 중 두 명이군요.
6: 그래요, 지미.
8: 얘들아, 너희들은 좋은 군사들이니?
5: 네.
8: 야, 멋진데. 하나님을 위한 군사들이라. 그럼 주님을 알고 있니?
5: 네, 아저씨.
8: 그래, 멋지구나. 아저씨는 군대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알았어. 파시스트였던 내가 말이지. 구원한 의무대로 보내줬는데 북부 아프리카였지. 거기서 난 굉장히 아팠고 의사는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렸단다. 그들은 나를 바로 병원 부지에 묻을 생각이었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들을 갖고 계셨어. 이집트 노동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회복된 거지. 그리고 더 이상의 군복무 불가능이라 적힌 종이를 갖고 집에 돌아왔어.
6: 하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지미?
8: 물론 그렇고 말고요. 지금 나는 왕의 군사로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을 위해서 말이죠. 이 말이 이해되니, 얘들아?
5: 네, 아저씨.
8: 그래, 너희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신단다.
4: 지미 아저씨는 어린이 모임을 시작했고 콜슨 선교사님은 제게 성경 공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었죠. 그리고 1940년 5월 제가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후 9개월째에 우리는 한 어린이 전문 부흥사역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근처의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9: 어린이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을 다 이해했나요?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겪은 마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고통도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주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4: 9살 어린이였던 제가 그날의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기에 충분할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런던 공습은 최고로 심해졌고 런던 대공습에도 불구하고 저는 런던에서 외삼촌과 함께 방학을 보냈습니다. 외삼촌은 망명 중에도 체코 정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셨죠.
3: 이건 체코슬로바키아 우표야. 담, 잘 간직해. 그리고 이건 헝가리 우표고. 멋지지?
5: 네, 고마워요.
3: 우리가 나치를 이길 때까진 그런 나라들에선 더 이상의 우표를 얻을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길 거다.
5: 베다 삼촌, 우리 가족은 모두 무사한가요?
3: 나도 모르겠구나. 네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탈출해서 정말 다행이다, 탐.

0: 1944년 13살 때에 전 인근 소도시에 있는 오반 중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전 코넬페리에서 자전거로 통학하면서 기독 캠프에서도 활발히 활동했고 선교사들에 관한 많은 전기문을 읽었죠. 그리고 14살 때에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1: 탐, 너 그 안에 있니?
2: 네, 선생님.
1: 콜슨 선교사에게 편지가 왔다.
2: 아, 저에게요?
1: 너희 가족에 관한 편지인데 아마도 전쟁 중에 가족들이 돌아가신 것 같구나.
2: 모두 다요?
1: 그래, 강제 수용소에서.
0: 상실과 절망의 꼭대기에서 전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닥칠까 궁금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나라도 없이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는 그야말로 암담했죠.
3: 안녕, 탐. 캠프는 어땠니?
2: 좋았어요.
3: 너희 가족들 소식 들었지?
2: 네.
3: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2: 왜 저는 탈출했는데 저희 가족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3: 주님은 주권자시란다, 얘야.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이는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치 않으실 때 왜라고 묻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
2: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독단적이신 것 같아요.
3: 그분을 믿으렴.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2: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3: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게 계속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2: 여기서요?
3: 아이, 그럼 여기 말고 또 어디겠니, 탐. 내 생각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것도 주님의 정하신 뜻이었어.
0: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영국에선 체코 국민들의 이름을 그들의 주소와 함께 발행했고 그것을 보고 사촌 형인 존이 저를 찾아내 방문했습니다. 형은 형의 가족이 망명해 있는 미국으로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스코틀랜드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콩고에서 온 한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전 집에 돌아온 뒤 방에 올라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전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 현장으로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에선 장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제 수용소의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이후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전 평생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4: 그래, 주님께서 너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2: 네, 지미 아저씨.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선교사에 관한 책들은 모두 읽고 있어요.
4: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지.
2: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건 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간증을 전하는 거예요.
4: 금방 익숙해질 거야.
2: 오늘 밤도 간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떻게든 가지 않을 변명거리를 생각하느라 노력했어요.
4: 탐, 그분이 너의 삶에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일에 신속해야 돼.
2: 아까 읽었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4: 그래, 맞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
0: 그날 밤 전 무릎을 두드려가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의 거리 집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초청했고 그런 방식으로 저는 설교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후 저는 성서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전문 경력을 먼저 쌓으라는 조언을 듣고 큰 병원의 간호훈련 과정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저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깨닫게 해주었던 어린이 전문 부흥사의 전도 여행을 돕기도 했는데 제가 먼저 간증을 하면 그분이 이어서 제가 한 말을 확장하여 말씀을 전하는 식이었지요.
5: 내가 나랑 같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시간을 내줘서 기쁘구나, 탐.
2: 그게 제 진정한 소명인걸요. 복음을 전하는 거요.
5: 사람들은 한 어린 유대인 아이가 스코틀랜드에 와서 9개월 후에 구원을 받은 간증에 언제나 감동을 한단다.
2: 그때 제 목엔 번호가 적힌 꼬리표가 묶여있었고 영혼엔 큰 짐이 묶여있었죠.
5: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져다 주시는 게 기쁘지 않니?
2: 아멘.
5: 그래, 간호학교 훈련은 어떠니?
2: 좋아요. 제 룸메이트는 크리스찬인데 저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숙맥이래요.
5: 정말?
2: 그 애들은 거대한 술파티를 벌이는데 전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병원의 의사 한 명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채 불가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자신이 내뱉은 숨에 있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불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 의사는 결국 자신이 다니는 병원의 화상병동에 환자로 입원했어요.
5: 오늘 밤 집회에서 회중들에게 그 말을 전하려.
2: 아, 그리고 스태프들 저녁 식사 때 와인잔이 놓여있는 걸 보고 그 자리를 나왔더니 그들이 저를 꾸짖었어요. 그 와인잔은 필수로 놓여지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5: 모든 인생이 그런 거란 듯하. 세상과 주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지.
0: 전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글래스고에 있는 성서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 유명한 미국인 부흥사가 개혁운동을 열었고 우리는 기도와 상담으로 도왔답니다.
1: 개혁운동 어땠어?
2: 흥미진진했어. 한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모습은 처음 봤어. 나도 몇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고.
1: 그 부흥사가 자기 자신에게가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정말 놀라워. 전에 말이야, 네가 했던 간증 들었어, 탐. 하나님의 은혜야. 넌 좋은 선교사가 될 거야.
2: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1: 그럼 체코슬로바키아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야?
2: 아, 지금 그곳은 공산국가가 됐어.
1: 그래서 뭐,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잖아.
2: 하지만 난 다시는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0: 그 뒤에 저는 런던에 있는 언어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를 마친 뒤에는 리버풀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열대병 분야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송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저는 전임 어린이 부흥사로 헌신한 지미 아저씨와 함께 작은 캠프용 트레일러를 타고 여행을 다녔죠.
4: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걱정이다, 탐.
2: 그리고 식료품 살 돈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주님께 공급하심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4: 그래, 기도하자. 주님, 저희에게 에버딘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저희는 저희처럼 굶주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주님, 주님은 수천의 언덕 위에 수많은 가축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소리였지?
2: 아, 밖에 누가 왔나 본데요?
4: 이것 좀 봐라. 소시지랑 다른 종류의 고기들이 가득 담긴 가방이야.
2: 정육점 아저씨가 놓고 가셨군요. 그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시죠.
4: 우리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4: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6: 다음 주에 우리는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토머스 그롬맨의 여정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풍성한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정훈석, 홍승표, 이상헌, 이미향,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37화 토머스 이야기 첫 번째로 함께했습니다.

0: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작은 가재의 신경세포가 최신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로봇 곤충입니다. 곤충의 신경조직은 현재의 가장 정교한 컴퓨터 로봇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로봇은 가장 간단한 문제들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곤충들은 걷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로봇이 걷기에는 장애물이 없고 거치는 것이 없는 평평한 바닥에 한정되며 그것도 서툴게 덜그덕거리다가 뭔가 잘못되면 이내 멈추어 버립니다. 최근에 인디아나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더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는 주사기를 수집해서 피스톤으로 사용하고 오래된 컴퓨터로부터 다른 부품과 함께 전압 변압기를 뜯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이것들을 그냥 조립해서 컴퓨터와 연결시키더라면 보통의 서툴게 걸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더 잘 걷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로봇과 컴퓨터 사이에 가재의 신경세포를 연결시켜 걷는 것을 조절했습니다. 그가 맞다면 그의 컴퓨터는 뇌처럼 작동하는 것이고 신경세포들은 실제 동물들처럼 신호들을 처리할 것이고 로봇은 살아있는 것처럼 걷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시도는 성공적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그의 성공의 결과로 과학자들은 간단한 컴퓨터로 조작된 가재 신경세포 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로서 로봇 곤충은 실제 곤충처럼 더 비슷하게 걸을 수 있었지만 이것들 역시 어떤 것을 속일 수 있을 만큼은 잘 걷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뛰어남은 이와 같습니다. 가재의 신경세포로부터의 몇몇 세포들이 우리의 가장 정교한 컴퓨터와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또 세상의 모든 뉴스들 다 지나가고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변하지 않는 소식과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소식과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는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한 그분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그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권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해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탑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탑을 쌓고 성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오늘 성경에서 우리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뭘까요? 위의 것은 천국. 또요. 땅의 것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뭘 생각하고 살아요? 지 땅의 것을 생각해. 여러분 땅에 있는 거.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린이도 있더라고요. 어린이한테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안 사주면 막 화내고 그러죠. 또 장난감 다른 친구랑 막 게임하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 막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나요. 야 나도 게임 좀 하자. 나도 게임 좀 하자. 안 줘.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안 줄 거야. 이러면 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게임기 사줘. 그럼 이 아이는요 게임기 사줄 때까지만 늘 무슨 생각만 해요? 게임기면 그럼 게임기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 있는 거예요? 아래 있는 거죠. 그럼 게임기 생각 안 해도 되겠지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 보고요. 이제 뭐 성경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사람은요 보세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동물은 단순해요. 근데 인간이 사실은 지혜가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인간도 좀 단순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러 가면 위의 것 생각하면 되고, 그죠? 땅의 것을 생각 안 하지 말라고 하면 땅의 것 생각 안 하면 되는데요. 사람이 단순하지를 못해요. 목사님 딸이 있어요. 큰 딸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길에 가면서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4학년인가 3학년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예요. 애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위의 것만 바라보면 위험하대요. 왜? 길 가다가 면허리 있으면 빠질 수 있으니까 위에만 보면 안 된대. 땅도 보고 가야 된대요. 이게 사람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위의 것을 찾으러 가면 위의 것이 뭔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죠. 은빈 씨 그렇죠? 하여튼 예배당에 와서도 이거 해야 되죠 우리는. 그죠? 예배 직전까지 이걸 해야 돼. 그런 건 사실 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요새는 폰 안에 성경이 있어요. 폰 안에 찬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 막 폰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위의 것을 말하는 지금 땅에 폰 잡고 있나 봐요. 폰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도 있고 찬성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사람이 동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딱 한 가지는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한 가지 말하면 사람은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예요. 직립보행이 뭐예요? 두 다리로 서서 다니는 거예요. 짐승은요? 네 발로. 그러니까 네 발로 다니니까 뭐만 봐요?
6: 땅.
5: 짐승은 땅만 보게 돼 있잖아요. 짐승이 하늘 보는 것은 이상해요. 그죠? 짐승이 이렇게 개가 땅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 보고 이러면 그 이상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본능적으로 땅만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직립보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보세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위로도 볼 수 있고 어디로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근데 짐승은요? 짐승은 직립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은 무조건 어디로 봐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요. 짐승은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발이 네 개, 땅을 머리가 여기 있으면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 멋있게 잘 그렸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게 그렸죠. 그러니까 자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가끔씩 닭도 매일 땅에 지렁이 찾아먹고 곡식 잡아먹고 뭐 벌레 잡아먹고 닭이 그러다가 가끔씩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물 마실 때. 물 마실 때 왜 이렇게 고개 쳐다볼까요? 그렇겠죠. 그런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봐요. 닭도 물 마시고 하나님 꼴꼴꼴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인간은 감사를 안 해. 그럼 물 삼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짐승들은요 다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위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 사람인데 분명히 이렇게 짐승과 다르다 해요. 사람인데 생각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 것만 찾는다고요? 이게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타락하고 나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짐승같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있으면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게 짐승이 된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짐승이 되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짐승 같으면 짐승은 그렇게 못되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호랑이 사자가요. 여러분 겁나죠? 약한 짐승들 잡아먹으니까. 근데 호랑이 사자는요. 한 마리 잡아먹고 배부르면 다른 짐승은 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 호랑이가 이 사슴이나 이렇게 약한 짐승들 잡아먹고요. 배부르면요. 옆에 사자 그 양들이 지나가고 또는 뭐 노루, 뭐 사슴, 영양 이런 것들이 지나가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희한해요. 호랑이 사자가요. 배가 부르면요. 앉아 있으면 거리로 다른 짐승들 지나가요. 얼룩말도 잡아먹는데 배가 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데 자기가 평생토록 먹고 살 것을 다 벌어놓았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사람이 타락하면 이래요. 짐승이 되면.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땅에 것만 생각하는데 돈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10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억으로 부족하대. 아, 목사님 나는 1억도 없는데요. 또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도 돈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 살 것이 한 10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억 벌었으면 이제 그만 벌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돈 더 잘 벌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10억으로 안 돼요. 100억이 있어도 부족하대요. 1천억 원이 있어도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을 몰라요. 이게 탐심이라고, 탐심. 이 탐심이요. 우상숭배. 그래,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땅의 것을 더 찾고 이쪽을 봐라. 자꾸만 땅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 짐승이 된 증거예요. 이게 타락한 죄인의 증거예요. 반에서 1등하면요. 전교에서 1등하고 싶고요. 전교에서 1등하고 하고 나면 경남에서 1등하고 싶고요. 경남에서 1등하면요. 대한민국에서 1등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에서 하면 세계에서 1등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욕심은요.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땅에 돈 많이 버는 거, 내 땅 많이 차지하는 거, 내가 인기 많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타락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떻게 된 사람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땅의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만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2000년에 죽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도 오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오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땅에 것만 찾다가 짐승들처럼 땅에 것만 찾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스스로 위의 것을 찾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이걸 거듭난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에요. 성경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다. 아니 어른이고요. 태어나서 어른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다.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저보고 야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어른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엄마 뱃속에 이 어른이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네가 나를 믿어야 네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와서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짐승처럼 태어나서 짐승처럼 땅의 것만 먹고 땅의 것만 찾다가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타락한 아담하고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니 흙에서 살다가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 이게 짐승들이 가는 길이에요. 짐승들은요. 짐승들은 땅의 것을 나온 것을 먹고 땅의 것을 찾다가 땅에 그냥 정말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세요. 이 우리도 죽으면 짐승처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려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도 농사 지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오게 되면요.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시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요.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에는 뭐가 있는데요? 위에가 뭐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살리시면 위의 것을 찾아라. 3장 1절이에요.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에서 밥 먹고 살아도 누구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라. 그래서 인간만이 직립복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직립복용하는 인간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짐승보다 더 악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사자나 호랑이는요. 배부르면 다른 거 안 잡아먹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자 호랑이보다 더 못돼서 자기가 평생 먹을 것을 사놓고도 그게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 그거 다 빼앗아서 혼자서만 계속 더 많이 부자 되게, 더 많이 부자 되게, 더 많이 힘 가지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하고 나눌 줄을 몰라요. 형제간끼리도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싸워요. 전부 땅의 것으로 싸워요, 땅의 것으로. 없어질 거, 불에 탈 거, 썩어질 것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뭘 기도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힘 주세요. 이런 것들은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냥 교회 와서도 썩을 것 구하다가 평생 썩을 것 구하다가 마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 우리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마귀, 세상, 이 세상의 욕심이 돼서 죽은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아직 몸이 살아있으니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돼. 우리는 땅에 대해서 죽었지.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생명이 감춰져 있지.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면, 아, 예수님 생각하라는 말씀이구나. 나는 일주일 동안 게임만 생각했고 또 나는 뭐 내 먹을 것 생각했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과 함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위의 것을 찾아야지. 그게 교회에 나와서 뭐야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말씀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린이들은요, 갓난 애기라도요, 갓난 애기들은 잠시만 초점을 안 맞추면 엉뚱 장난치거든요. 근데 광고 있죠, 광고. 광고를 모아서 보여주면요, 한 시간도 꼼짝 않고 봐요. 그 광고랑선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아주 마력이 있어요. 광고 보면요, 애들은 광고만 편집해서, 두 시간짜리 광고 편집해서 딱 틀어주면요, 애들은 그 광고만 봐요. 뽀로로 나오고서 선전하고, 이런 거 보면요, 완전히 애들은 막 혹 빠져들어요. 이게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땅의 생각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포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온갖 세상 것들이 가득해요,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틈도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좀 일찍 오면 되잖아요. 설교 끝날 때 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해란 말이에요? 좀 더 일찍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첫 주부터는 30분 늦추려고 해요. 뒤에는 좀 복잡해지겠지만, 왜? 30분에 늦춰서라도 여러분들 와서 좀 말씀 들으라고. 근데 30분 늦추면요, 9시 30분까지 오면 되는데요. 또 꼭 10시 20분쯤 오는 아이들이 있어도.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와서는, 아, 땅의 것 얘기가 아니라 위의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나타나는데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살 된 아이가 자기 이모에게 물었답니다. 내 사탕은 딸기 맛인데 제 사탕은 포도나무 맛이에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 이모는 조카 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것과 다른 아이들이 받은 것을 곧잘 비교한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조카라면 사족을 못 쓰시는 이모로서 판단을 아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이걸 주시고 저한테는 그걸 안 주시나요? 뭐 이런 걸 주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은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을 떠올려줍니다. 예수님은 전에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자로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그저 네 하질 않고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을 보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시면서 너는 그런 걱정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이미 알려주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다른 사람들의 길과 비교하지 말고 그저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디로 가든지 그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후에 베드로 사도는 30년이 넘도록 초대교회의 용기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도 베드로는 악한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서 죽음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한결같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상황을 여러분도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있겠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믿고 저희들이 그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선된 찬양으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드리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은 과거와는 달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그 능력 때문에 음악 선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BBN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사는 물론이고 멜로디와 화음 그리고 리듬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찬양 들으시면서 저희들의 이와 같은 찬양의 원칙과 찬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은 저희 웹사이트 오른쪽 중앙에 있는 BBN이 추구하는 찬양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인간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때로 축복된 영향을 끼칠 때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유발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causing blessings, 축복을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causing troubles,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와 같은 것들을 결정하게 할까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마음 중심의 탐욕이나 악을 품고 있으면 트러블 메이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열악하고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복음의 진리를 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 블레싱 메이크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인천에 가시면은 인천 화수동에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하는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당은 서영남이라고 하는 분이 2003년 4월 1일 만우절날입니다. 그날에 문을 열고 16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계산대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무료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제 오든지 누구에게나 밥을 무료로 먹도록 제공해 줍니다. 두 번째로 고객이 주로 노숙자나 노인이나 혹은 형무소에서 갓 나온 재소자 출신들이라고 합니다. 즉 한국 땅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밥 한 끼 얻어먹고 사는 것도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 고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식당은 줄을 세우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식사봉사하는 단체나 교회들을 보게 되면 노숙자들에게 줄을 세우고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 주기 전에는 꼭 설교를 하잖아요. 밥 먹은 후에 하면 다 가버린다고 해서 밥 먹기 전에 꼭 설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왜 그렇게 길게 하는지, 결국 다 식어버린 밥을 눈칫밥 먹듯이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너무나 마음이 아팠대요. 배고픈 사람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한 그릇 밥이 아니라 사람 대접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줄서기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와서 선착순으로 줄을 서게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민들레 국수집에서는 절대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먹느냐? 가장 오래 굶어서 배고픈 사람부터 먹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뷔페식으로 만들어 놓고 가장 오래 굶은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먼저 먹도록 배려를 하는 집. 네 번째로 국수집인데 국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국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정성을 다해 밥을 하고 반찬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일체 정부나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늘 창고를 믿기 때문에. 민들레 집의 하늘 창고는 자원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어떤 우편 배달부 한 분은 한 주에 일을 해서 용돈을 받으면은 가장 먼저 달걀 몇 판을 사서 민들레 식당에 배달을 나갑니다. 압구정동의 중국집 한 집은 매주 100인분의 짜장을 들고 찾아옵니다. 어떤 할머님은 종일 그곳에 와서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밥을 지으며 일을 돕습니다. 어떤 분은 폐지를 판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도소 안에 있는 그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치금을 모아가지고 그 식당에 들고 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매일 350명 내지 400명이 밥을 먹고 가는 식당. 근데 이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희망센터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 2014년도에는 필리핀에도 민들레 식당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는 열악한 사람들을 섬기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분은 축복의 유발자, 축복을 만드는 삶을 사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이분이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가 환경이 좋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부잣집 출신이 아닙니다. 8살 때 부친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할머님 손에서 어렵게 자랐어요. 손가락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지체장애 4급의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난 16년 동안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가 있었는가 이유를 물어보면 딱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분은 신실한 캐톨릭 신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온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했던 사람. 그래서 이 서영남 대표 되시는 이분이 힘들 때마다 늘 인용하는 한마디 식기가 있다고 합니다. 김남주 씨가 쓴 시인데요.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는 힘이고 사랑만이 봄을 가져오게 한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품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품으면 진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축복을 품게 되면 축복을 유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는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 예수를 품고 사는 것이 우리 크찬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고통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트러블 메이커로 사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블레싱 메이커스, 축복을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한다는 이 말은 사실 뭐 얼지한다 아니면 뭐 비시치 킹제임스 버전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이 단어는 파라칼로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의 원형을 가진 그런 동사형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명사형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명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명사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는 뜻을 가진 것이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격려자 위로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은 사실은 부드러우면서 격려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경고가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는 이것을 One Last Appeal, 바울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간곡한 부탁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스라고 하는 정말 창대한 그런 서신을 기록하는 중에 이 편지막 마지막 부분까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은 경고의 고민을 적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차 교회 안에 파고들어올 악한 자들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항상 평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그 대상이 어떤 자인가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trouble makers,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 영어 성경에서는 causing divisions,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나누는 사람들. on creating obstacles, hindrance, 거치는 돌을 만들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 그는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어쨌든 로마 교회 안에는 분쟁을 야기하고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이 C.H. 다시라고 하는 분이 설명한 것인데요. 골로새서에 나오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닐까?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보게 되면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그런 말이 나와요. Hold not, touch not, taste not.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은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인데 바울은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maybe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쟁 유발자들이 금욕주의적 영지주의자일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도덕 폐기론자 혹은 율법 폐지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왜곡한 나머지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은 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엔타이노미아니즘.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한 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아닐까라는 해석이죠. 그러나 지금 소개해드린 두 가지보다 제 생각에 조금 더 합당한 해석은 세 번째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아닐까. Judaizers. 이것은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믿기도 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의 모든 조항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Judaizers. 이 사람들이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분쟁 야기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을 17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했어. 이 교훈은 진리를 의미할 수도 있고 maybe 사도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의 진리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갈라놓고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래서 division makers 교회 안에 분란을 야기시키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떠나라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9절을 보시면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트러블메이커와는 정반대되는 케이스 사람이겠죠.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로마 교회의 머조리티 대다수의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리고 그 소식이 모든 자들에게 들려져서 즉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머조리티 성도들이 행하는 그 놀라운 순종함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사도 바울에게 들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기쁨의 유발자 혹은 축복의 유발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과 소망을 남겨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blessing makers, 축복의 유발자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유형의 유발자들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하시는지요? 트러블 메이커신가요? 아니면은 블레싱 메이커스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두 말할 필요 없이 축복을 만들고 축복을 나누는 블레싱 메이커스일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어두운 곳에 정말 척박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일으키시고 생명을 일으켜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를 원한다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블레싱 메이커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블레싱 메이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일으키는 자로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일으키며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만들며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먼저 축복의 근원이 있어야 돼요. 축복의 근원을 가져야지 축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축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sinful nature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필연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래 상태로서는 절대로 축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참된 축복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이 속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의 한가운데에 이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나누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축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리젝트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트러블메이커로 문제의 유발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 분쟁 유발자와 기쁨 유발자를 갈라놓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다. 먼저 18절을 보시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즉 분쟁 유발자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섬긴다고 했어요? 자기 배를 serve their own belly, 자기의 욕망과 자신의 만족을 섬기는 사람들. 내 배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갖고 싶은 것 갖고 육신의 소욕이 끝내려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탐욕과 이기심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파괴해서라도 나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19절을 보시면은 반대로 기쁨의 유발자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순종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You are obedient to the Lord. 주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억셉트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사랑, 모든 기쁨, 모든 축복의 근원이 다 들어있어요. 만약 나의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향기를 나타내고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쟁 유발자가 나오고 축복 유발자가 나오는데 이 두 유형 다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고 있지 않아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외형상 보게 되면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앰비션이나 탐욕이 주인인 케이스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일까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스킵 하이징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 미국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해주셨어요. 한국 가정이 아니고 미국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제 엄마가 두 아들 위해서 팬케이크를 굽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다섯 살 난 케빈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세 살 난 라이언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첫 번째 케이크를 자기가 스스로 먹겠다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애들은 음식 갖고 싸웁니다. 어른들은 아닐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갖고 싸우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더 심하게 싸우면 더 심하게 싸우지 절대 덜 싸우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엄마가 지금이야말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만일 예수님이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니? 그리고 엄마가 답을 줬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Let my brother have the first pancake. 내 형제가 먼저 팬케이크를 갖게 하리라. 내가 양보할게 라고 말하지 않겠냐고. 그 말을 듣는 다섯 살짜리 형이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Hey, you be Jesus today. 그럼 네가 예수해. 오늘 네가 예수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수님 이름 불러요. 다 예수님이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름을 암송하듯 외우며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막상 이익관계가 인발되면 예수고 하나님이고 없어요. 내 배를 채우는 것이 항상 우선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근본적으로 나의 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에 대한 고백과 선포가 없이는 참된 차원의 성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직함을 자랑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늘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십자가의 나의 성과 육신을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열매를 만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분쟁 유발자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이 나와 있어. 18절 말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활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성은 plausible.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논리적으로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plausible. 아주 설득력 있는 말.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 그 sweet talk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메시지 바이블을 봤더니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Pious sweet talk. 이 pious라는 말은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거룩한 말이에요. 정말 성경의 진리를 담뿍 담고 있는 pious sweet 그러면서도 달콤한 말. 이게 바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의 내용인데 자, 이 사람들은 쉽게 표현하면 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으면 쉽게 설득당하게 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 가운데에 결정적인 결핍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진실성이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을 잘해도 아무리 화려한 분을 구사해도 진실성이 빠지면 그건 가짜예요. 들을 때는 기가 막힌데 듣는 순간에는 참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가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사탄이 우리 인간을 즉 하와를 유혹할 때 얼마나 교묘하고 충동적으로 했는지 아세요? 이 하와의 마음속에 저 말대로만 하면 눈이 열리고 모든 깨달음이 찾아오고 모든 행복이 보장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따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탄의 말만 듣고 저 열매만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내 인생도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행복이 보장될 것 같아서 그것을 따먹었는데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타락의 골짜기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fall,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말은 교묘합니다. 굉장히 스윗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 진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라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maybe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발렌타인스 데이입니다. 이 발렌타인스 데이만 되면은 꽃도 사고 초콜릿도 사고 건사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한테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런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 발렌타인스 데이가 가까웠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어떤 스윗한 남자분들은 이렇게 한대요. 부인 생일이 되면은 부인의 나이 숫자만큼 꽃을 준비합니다. 조금 더 스마트한 남자는 부인의 나이보다 한 송이 적게 준비를 해요. 와이프가 받아보고 꽃을 다 세어본 후에 왜 한 송이가 적으냐 그렇게 물으면은 남편이 대답합니다. 내 사랑의 영광인 당신이 또 한 송이 꽃이지. 보통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까무러친대. 그러나 여러분 여기 속으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스윗 토크 아주 달콤한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속에 진실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달콤하게 유혹해요. 스윗하게 유혹해요. 그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게 속으면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귀의 괴계를 잘 물리치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19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Be wise to what's good. Be innocent to what's evil. 선한 것에는 너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여기 미련하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아케라아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이 케라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mingled, mixed, 섞였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앞에 A자가 붙으면 A자가 붙으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믹스되지 아니한, 밍글되지 아니한,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단어는 술이나 밀크에 물을 타지 않는다는 뜻이래요. 공동번역을 번역이 이것을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물들지 않기를 그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를 크라프트 시키는, 우리를 오염시키는 많은 악들이 있는데 이 악들에 대해서는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는 데는 지혜를 가지란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혼탁한 이 시대를 이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아니,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모든 걸 다 수용하는. 만약 모든 것이 다 옳다는 그 말은 어느 하나도 옳지 않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헤매고 우리 아이들도 헤매요. 학교 가니까 과학에는 남자 여자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중간도 옳고 구별하지 않아야 된다.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겠어요. 이와 같이 절대적 진리가 거부되어진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도 절대성을 가질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미리 예고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은 더 속이고 그래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그리고 성경을 소개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려워져 갈수록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이 환경이 혼란할수록, 내 마음이 컨퓨징 될수록 내 심령 한가운데 말씀의 등불을 켜고 진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반듯한 삶을 살고 반듯한 열매를 맺는 참된 축복을 만드는 자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말 번역에는 상하게 했다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그래픽하게 잘 번역했어요. crush, 그냥 박살낸다, 그냥 뭉개버린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crush Satan under your feet. 너희 발 아래 사탄을 박살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연상이 되나요? 창세기 3장 15절이 연상이 돼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투쟁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사실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사실 성경 전체가 이 말씀을 풀어 적은 것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의 핵심이고 어떤 분은 이것을 primitive gospel, 우리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뱀은 아신 대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은 바로 사탄을 진멸하고 박살낸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사탄을 진멸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주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아직도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있습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실 사탄은 패배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사탄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미 승리한 자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우리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내 육신의 소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축복의 유발자가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물꼬를 트게 하셔서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자실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목자실을 보시면은 Why Churches Die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이 책은 맥 브룬슨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분은 그 책 속에서 현대교회를 치명적 독이 퍼져가는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 몸 안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주사가 됐는데 이게 서서히 서서히 퍼져가는 것으로 그러므로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강원 목사님 대화 나눠보니까 한국은 더하대요.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본대요. 이 사람 좀 살짝 간 사람 아니냐,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그 책에 보게 되면 우리 맥 브룬슨 목사님은 크리스천 삶의 그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소개했어요. 첫째가 convert, 이 개종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대다수의 교회들은 여기에서 멈춘다고 합니다. 교회 들어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 that's fine.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교회들이 참 많대요.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건강한 교회는 이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그게 디사이플이에요. 제자를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대다수의 건강한 교회들은 여기까지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소위 말하는 영양가 있다는 주사는 다 놓아서 살이 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여기까지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육받고 말씀 듣고 제자가 되기까지는 했는데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그 세 번째 단계가

0: 헬라말로 아포스톨로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아포스. 사도라고 번역을 하지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의 근본 의미는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와야죠. 당연히 양육받아야죠. 그래서 양육받아서 아주 살이 찐 양이 되는 것. 여러분, 만일 거기까지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져 가도 결국은 교회는 메인테넌스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메인테넌스인가요? 미션인가요? 미션입니다. 교회가 현상 유지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잘 관리해서 메인테넌스 하려고 하는 순간 교회는 덩치가 커져갈수록 제도화되어져 갑니다. 기업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석화되어져 가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복음의 생명이 없다면 교회가 교회로 서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사람들의 집단이고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는 데에 우리의 전심을 쏟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할터를 쏟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디클라인 하다가 다잉아웃 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오늘날 기술 문명은 우리들이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가깝게 연결시켜 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관계 파괴들로 말미암은 가슴 아프고 어두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은 진정한 회복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개인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희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하셔서 구원 및 신앙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노진산 강사의 화요일 저녁 집회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요나서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지고 적용하기가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교회 최근에 나가시는 분들 모두 다 이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배우게 되거든요. 요나서 4장은 요나의 분노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요나 2절에 요나가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불평한 것 아니에요. 요나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의 직업을 가진 저도 요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힘들어하고 죄에 빠지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랬거든요. 니느웨의 엄청난 이 성과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동시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는 잘못을 후회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고 다시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피부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 꼬라지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차라리 죽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잘난 척하는 요나도 사랑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잘난 척하는 요나도 사랑하시고 자기 의에 빠져서 그리고 좌우를 분별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더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은혜가 덜 필요합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의 50년 동안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저나 목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 우리 집 옆에 사는 이웃이나 똑같은 거로 걱정하고 똑같은 것으로 염려하고 똑같은 것으로 두려워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찬양하는 우리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탓하는 것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들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흠이 없고 쓰러질 수 없고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기독교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핵심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더 잘 살고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디서나 더 많이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인물을 내세우며 그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다윗 같은 신앙을 달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윗같이 했으면 저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런 실수를 두 번이나 똑같이 저질렀다면 저의 아내가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얼마나 성질을 내겠어요. 성경에서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분명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종교적인 훌륭함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저희들은 봐야 합니다.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는 뭡니까? 크리스천이 됐을 때, 주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이 됐을 때, 중생의 체험에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더 강해지셨습니까? 더 훌륭해지셨습니까? 더 걱정이 없어지셨습니까? 정말 기쁨이 항상 넘치셨습니까? 항상 웃음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평화만 있었습니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기독교인은 자기가 죄인이며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강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을 인정하고 은혜가 없다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이면 아무 의미가 없고 방향도 몰라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시라도 저를 떠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저희 아내가 꼭 그 찬양을 들고 저희 둘이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같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펄난도 올테이가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In the morning when I rise, give me Jesus. You can have all the things in this world, but give me Jesus.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여러분들 가져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십시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Every hour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every moment, every second. 매 초마다, 매 분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약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죠? 그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보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차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깨어짐과 추악함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우기를 할까요? 내려놓을까요?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차이점은 깨어짐과 추악함을 인정했을 때에 예수께 달려가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매일매일마다 저의 삶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놓기가 아니라 붙잡기입니다. 비우기가 아니라 채우기입니다. 저는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내려놓을 것도 없고 비울 것도 없어요. 뭐가 있었어야지 비우지. 뭐 있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있는 거는 죄밖에 없어요. 그거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내가 나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데 요나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도 벌받아야 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열받습니까? 4절에 보면 이러한 요나의 불평투성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Is it okay with you to be so angry? 사람들은 내 감정으로 미워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요나는 성읍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고 무슨 일이 일어나 들여다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삐져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단식 투쟁하는 사춘기 학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긍휼을 베푸십니다. 6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7절, 8절에 요나의 불평이 나옵니다. 9절,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긍휼을 베푸십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들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 사람들을 죄로 가득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르는 어린 철부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다가가십니다. 저도 니느웨 사람들과 같고 우리 주위에도 니느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싫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있어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며 요나 너는 교만하고 오만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무엇을 보고 울고 있느냐? 무엇을 보고 분노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울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정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계실까? 요나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꼭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의 사랑은 항상 안으로 향하는 사랑이었고 곧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편리만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밖에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 문제만 갖고 울었습니다. 이 그늘 없어진, 방농쿨 없어진 게 너무나 너무나 또 슬퍼서 또 죽여달라고 했어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방농쿨보다 더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아주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방농쿨이 더 중요하냐,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은 내 편함이 더 중요하냐,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저는 편한 거를 좋아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 딱 세 가지, 정말 싫어하는 것 세 가지 있습니다. 더운 거, 배고픈 거, 기다리는 거. 제일 싫어요. 교회에서도 더우면 짜증나고, 친교 시간에 음식을 먹는데 배가 고픈데 줄 서서 그 앞에서 음식 결정하느라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분노가 치민단 말이에요. 뷔페 라인이 있다면,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 번 앞에, 셋째 앞에 있는 접시는 보고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센스이고 그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아니 여기서도 말이에요. 저기서 제 앞에 섰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가세요 라고 했던 분 제가 사과합니다. 근데 이걸 다 쓰려야 되는데 참 힘들단 말이에요. 불편함을 버려야 되는데 사람들마다 익숙한 것, 자기 편한 것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언제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울어봤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때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코스타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볼 여유와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니? 돌직구로 너는 왜 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나가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요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니게이트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회개를 통해 밖으로 향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요나서는 정말 이상한 책입니다. 요나는 정말 이상한 책이에요. 이 요나서가 왜 이렇게 아이러니한 책인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결론에서도 정말 요나서가 이상해요. 왜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났을까? 요나서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요나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며 무엇을 발견하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요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요나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야 회개하라. 네 인생은 왜 그렇게도 너만으로 꽉 차있니? 너는 왜 너를 예배하고 네가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왜 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해온 삶인지 모르냐? 그리고 끝납니다.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나가 돌아왔습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답 없이 그냥 질문으로 끝난 겁니다. 이게 제일 이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봐도 요나고 제가 바로 요나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주시면서 요나가 싹 비켜나면 그 뒤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30년 전인지 30년이 넘었는지 요나에 대해서 처음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는 요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한 거죠. 그런데 30년 전에는 최고 하의 개그였었어요. 최고 하의. 제가 지금 말하면 어이 뭐야 30년 전에는요 최고였었다니까요. 그게 계속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가 그 요나가 요나라고요. 요나. 바로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내신 자가 보냄을 받은 자로 오셨고 그 보냄을 받은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죽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성읍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거지 같은 사람들 대신 그 거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쫓겨나 벌거벗은 몸으로 죽어야 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셔야 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때문에 울고 자기의 우월감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배고픈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시면서 영광의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나에서 요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을 오늘도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졌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조크가 몇 개 두 개 있어 더 있었는데. 제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메꾸기로 했냐면, 전 거룩한 사람이니까 기도로 메꾸기로 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냥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꼭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크게 하셔야 되는 분들은 크게 하시는데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시기 바라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무엇이 기억나게 하는지, 요나서를 펴서 다시 보셔도 되고, 그리고 요나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아니었나? 다른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대했나? 그 무엇보다 제일 큰 보내심을 받은 보낸 자였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예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래 다녔던 저는 왜 그렇게 요나와 비슷하게 나의 종교성과 나의 의의를 내세우며 나의 열심과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 희생을 내세워서 저 다른 죄인들보다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 그래도 좌우를 분별 못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한 저 같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삶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고 오늘도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보냄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올바른 복음에서 나오는 순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또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참된 진리는 무엇인지 이런 질문 한두 번씩 해보았을 것입니다.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만약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 또는 www.bbnchat.org 다시 한번요. bbnchat.org에 오셔서 저희 상담원들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김경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한 영혼의 구원의 비전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 하나님의 교회, 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성경책은 그야말로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의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렇게 거룩한 이야기, 거룩한 사건의 이야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거룩지 못한, 좀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있나 할 만한 그런 얘기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한, 그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뜻, 뭐 그런 것보다 오히려 거룩지 못한 이야기들이 더 상대적으로 많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분류한 그 사람들조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 이 사람을 왜 거룩하다고 하지? 이렇게 의아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도 없지 않아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책은 분명히 거룩한 책이지만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책이다. 거룩한 책이라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대로 나타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사람 냄새가 많이 나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가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리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로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약점과 단점, 그들의 좀 유치한 모습, 좀 치사한 모습 이런 것들도 아낌없이 그냥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만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릇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 단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만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얘기, 즉 그들의 성공한 신앙적 미담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그것을 남겨놨다면 지금의 우리의 성경책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얇은 성경책이 되었을 것이고 들고 다니기도 매우 쉬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도 보면 거룩한 주님이 택한, 주님이 세운 교회이니 흠이 없고 모범적이고 그것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렇게 교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는 사실 몇 교회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마나 교회나 빌라데비아 교회나 몇 교회 빼놓고는 다 흠이 많습니다. 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도 칭찬을 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선교회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에 앞장섰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일을 인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얘기까지도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들 중에서 본이 되지 못할 교회의 대표적인 교다 한다 그러면 역시 고린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본이 될 만한 교회, 그런 교회여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가 목회한 그런 교회라면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그리고 미래 교회, 이 시대의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속을 들여다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교회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에도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많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성경 속에 실제하는 이야기들, 그 모습 그대로 담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니,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 거룩한 교회이니 주변의 모범이 되어야 될 텐데 사실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일단 김경찬 목사, 리치몬드 교회 하면 김경찬 목사 이름이 먼저 붙지 않겠습니까? 저부터도 제가 생각해도 흠이 많고 부족하고 그런 단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도 옛날에 청년 때 우리 같이 있던 친구들하고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같이 찍은 거예요. 그때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학교 다니는 친구였고 저는 집에 사업을 돕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옷을 입는데 학생들하고 좀 다르게 입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후배가 지금은 김경찬 목사님 하지만 그때는 날라리였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그때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몇 년을 지났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하나 먹었었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맞아 그때는 그랬지 그런 또 썼어요. 이건 뭐 지울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그게 저의 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부끄러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뭐 제가 대표적으로 저를 얘기했지만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요, 그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러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들은 다 쏟아내고 목사도 갈아치고 또 교인들도 다 쏟아내고 다 이러면 그 교회가 과연 남아있을까? 우리 교회가 남아있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 네 교회가 뭘 하느냐? 에이, 너 같이 간도라. 이러면 우리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그냥 드러냅니다.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로 뭐 연구해보고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그냥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하나는 아무리 교회요 아무리 성도래도 주님께 속해 있지 않고 주님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뭔 것을 하면 너희들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갖는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가 위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요즘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런 얘기하기 부끄럽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문제를 얘기할 적에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입니다. 결국 미국에 있다 뿐이지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하지 못할 교회다 이런 체념, 푸념을 함께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조금만 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담고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더라는 것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겠지만 그런 교회를요 신약성경에 무려 전후서에서 29장이나 전후서에 16장, 후서에 13장, 29장이나 그렇게 장장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이라도 뭐 위로가 된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교회에 비해서 이야, 뭐 우리 교회는 그보다 훨씬 낫다. 그런 교회의 문제는 현대 교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 교회만 유독 결락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2000년이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이건 체념입니다.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나 느끼는 감정은 관계없이 주님의 교회는 그 소망의 불꽃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난관을, 고난을, 조롱을, 고초를 다 겪고 너는 없어져야 돼 이러면서 없어진 것 같았는데 지금도 주님의 교회는 남아서 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교회가 남아서 생명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많고 골치 아픈 이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특별한 칭찬을 그 교회를 향해서 주면서 서신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칭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당신의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그런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이건 내 교회다. 이거 창피스럽죠. 아 이거 이런 이거 내 교회 아니다. 고린도에 있는 내 이름을 사칭한 사람들의 교회.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 성도 이렇게 호칭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이 부르시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많고 목사를 보나 누구를 보나 희망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를 나의 교회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그것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문제의 전시장, 문제의 백화점 같이 얘기할 수 있죠. 요즘식에 표현하면 야 참 교회 버라이어티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심한 마음을 갖고 한편으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서 갖는 소망은 그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 리치먼드 교회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세요. 그런 거죠. 아멘.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직은 미숙한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고 그리고 대단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과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나 순수하게 집단으로 모여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당짓는 것이고 자극적인 언사나 어느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않아서 그것이 혼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켜서 분열을 조장한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죠. 이들로 인해서 드러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이고, 또 드러나는 효과는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이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 속에서 피해를 받으면서 성도가 성도됨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성도는 성도이구나, 이것이 돋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골칫덩어리인데. 근데 그 골칫덩어리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무슨 감사냐면 두 가지 감사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요, 주 안에서 매우 풍요로운 성도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성도예요.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재능이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능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 훌륭한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성도들에게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엉뚱한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들어올 적에, 아, 저 사람들은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특별한 좀 우리하고 다 격이 다른 사람들이네, 좀 부러운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우아한 모습을 나도 좀 따라봤으면 좋겠다. 그들과 동급인 양 어깨를 좀 같이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없으면 뭐하러 들었겠습니까? 뭔가 그런 이익을 찾아 들었었겠죠. 나도 영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성도들의 그 우아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인해서 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카피를 해보고 싶은 거죠. 육신적으로 흉내를 내보고 싶어요. 처음엔 부러움으로 그 속에 일원이 되고, 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거 별것 아니네. 이 사람들 참 별것 아니네. 자기네들과 가지고 있는 아주 세속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것이 뭐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예 만만하게 보이는 거죠. 손으로 좌지우지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함부로 막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건 막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착한 교인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을 또 못하는 거죠. 이렇게 휘둘리면 이렇게 되고,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가 오는 거 없고 막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두 다 그들의 속에서 일으키는 착각이죠. 그들의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 그들의 삶의 부요함과 또 번뜩이는 재능은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생산된 모습들이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기관이나 조직이었다면 그들이 보기에 조직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백성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쁘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걱정 근심 많은 한국 교회도, 부족한 것과 흠이 있는 것이 많은 우리 교회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미래가 있고 또 축복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업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참 요즘은 사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성공하는 사업가의 입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불경기 아닌 적이 있나요? 불경기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면 나도 힘이 빠지고 나를 바라보는 직원들도 힘이 빠지고 직원들이 힘이 빠지면 모든 일이 다 어렵게 됩니다. 자신은 불경기가 됐든 호경기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 모든 사람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소망 없음, 빛이 없고 어둠인 환경에서 소망의 빛을 늘 바라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사업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현실인데 현실을 눈 감고 문제없어 하며 자기 체면을 걸며 살려니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문제가 아무리 많고 복잡하고 아무리 크더라도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흉악하고 음란한 이 말로 또 언사로 술수와 책략으로 막 흔들어대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술사는 없습니다. 흉내는 조금씩 내겠죠.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문제, 뭐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야,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낯뜨거운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하게 구별한 사도 바울이 세우고 또 목회를 한 그런 교회에서 일어난 교회 얘기라면 참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죠. 그래서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 이야 뭐 그런 엄청난 분이 세운 교회도 이런 모습이라면 야, 이거 뭐 우리 힘 빠져서 하겠나, 우리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죠. 혹자는 소수의 문제아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해를 받는 것 아니냐, 그들은 다 내쫓아버려야 된다,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곡이고 누가 죽정이인지는 다 자란 후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날에 그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속에 내가 소용돌이가 돌이켜서 썩지 않게 하겠다, 청정기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 뭐 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야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만들 거 아니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보는 것은 내가 서서 스스로 소용돌이 일으키는 문제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일 뿐은 하나님도 아니고 주님의 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성도들에게 소용돌이 일으키는 문제는 주님의 날에 그의 죄에 대한 준엄한 심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교회를, 아주 나름대로 소망이 있는 교회를 꿈꾸기보다는 그저 단순하게 주님의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조금 더 격한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표현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이야기인데 그 사람의 그 주변에 그 일련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저 그냥 내가 갖는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섭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오늘 설교는 이 설교예요. 이거 뭐지?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를 그냥 꿈꾸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일 그저 감당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는 재능이 풍부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능이 풍부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생각을 또 해요. 작년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도 내년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도 이렇게 해놓고 또 하면 내년에 또 어떡하지? 왜 그러냐면 그 앞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내년에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거나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거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수준이 이만큼 올려놨는데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데 막 그래요. 근데 내년은 내년에 생각하는 거고 이제 올해 이만큼 주신 거니까 이만큼 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년은 내년에 생각하고 올해 주신 것만큼 감사하자. 이렇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재능이 많아요. 얼마나 잘해요. 잘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다른 모습으로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여기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즉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 교회가 은혜와 평강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의 교회.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죠.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때문에 수양회를 여기저기 이 지역에 다니죠. 그 수양관이 멋있게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기 소노마원이 쪽에 갔는데 그 수양관은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가보니까 요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요가를 하더라고요. 환경이 참 좋아요. 거기다 음악을 잘 틀어놓으면 이야 진짜 마음을 모으세요. 숨을 한번 들여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진짜 잠시 편안해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감성이나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사람의 모습으로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람이 막 교회에 오는데 그냥 삐까뻔쩍하게 하고 와서 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우리 교회 수준은 이래 이런 것으로 증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증거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증거를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어젠가 그저께도 이 교회에 이 노숙자 한 분이 들어왔어요. 몸에 문신이 아주 대단해요. 무시무시하게 어떻게 보면 생겼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여섯 집사님들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어떤 무시무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이제 그분들은 자기들이 문 열고 있었기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왔어요. 그래서 May I help you? 도와줄 일이 있냐? 자기 기도하러 왔다. 하도 오랫동안 걸어서 좀 쉬고 기도하러 왔다고. 십자가를 바르며 저 뒤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take a time 하고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느냐? 그러면 let me know.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과로 했던 딸기하고 또 복숭아하고 접시에 담아서 휘저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맛있게

떠나기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은 카톨릭 시스템이니까 땡큐 파더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조금 더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좀 마음에 좀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 사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사하게 모든 것을 갖춰놓는 것이 교회이기보다는 사람들의 모습에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는 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거 잘 못해요. 사실 다 못해요. 그런데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원하는 것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는 순전한 교회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육신적으로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흠없는 교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역시 이것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룹의 공동체 이전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적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니까 내 자신이 그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원하는 것이 이것이죠. 주님께 묶이는 교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그 비밀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과 교제할 적에 믿음의 공동체가 풍요로운 것이고, 그분과 교제할 적에 주님이 주시는 재능이 번뜩이지는 거죠. 세상의 공동체에 묶이기 쉬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더 크고 힘있고 무언가 있는 사람들에게 묶여 있으면 안전한 것을 느끼게 되고, 세상적으로 좀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의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묶여 있는 공동체죠. 우리를 성도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주님께로 묶이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묶이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교회의 문제점들, 요즘 시대에도 참 이럴까 할 정도의 문제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한 가지씩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적에 문제가 일어나면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하는 일을 우리는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조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거기도 있습니다. 오래전의 얘기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교회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주신다는 거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있는 모습, 이것이 하루아침에 또 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오늘 결심했다가 또 수틀리면 또 우리의 본성이 막 나오기도 하겠죠. 예, 그러겠죠.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쌓여있는 이런 문제들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치몬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후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갖고 있는 이곳에 우리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결점이 있어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 속에,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세우는 그것이 직장이든

0: 학교든 그리고 사업장이든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는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경찬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 또는 BBN 한국어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 .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능한 성도만을 쓰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비단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자신감으로 삼는 사람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자신 있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1: 오히려 그 교인들을 보면은요, 예수님보다도 목사를 스승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희에 대해서 뭐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전 지금까지 헌혈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유 씨 목사님께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길 95번째 강해 믿음과 제자를 전해주십니다.
1: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제자 그러면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들을 합니다. 따라서 제자를 말하게 되면은 자연히 가르치는 사람, 즉 스승이 또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제자냐, 그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스승은 어떤 기술이나 또 어떤 지식을 전해주고 제자는 그걸 전달받아서 습득하고 배우고 익히는 그것을 스승과 제자, 이게 이제 보편적인 그 이해라 할 수가 있죠. 지금 현대 사회를 볼 것 같으면은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좀 너무 기능적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스승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어떤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 되는 것으로 또 그렇게들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스승을 어떤 스승으로 그렇게 여기기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받기 위해 이용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바라보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어떤 지식을 또 기술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을 해버리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난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배운다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뭘 배웁니까? 배우는 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그 교인들을 보면은요, 예수님보다도 목사를 스승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내 스승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목사로부터 내가 직접 듣고 배운다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합니다. 여러분도 저희에 대해서 뭐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전 지금까지 헌혈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억이 저는 한 번도 스승으로 자처한 적이 없거든요. 가르치니까 내가 스승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스승인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전 계속 그것만 알려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야 되고 또 제자로 그렇게 일하도록 살아가도록 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목사의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 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전 도움을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제 말이었고 제 입장입니다. 근데 목사가 나를 가르치니까 목사님 스승이야 이런 생각 갖는다면은 전 그야말로 뭐 헛일한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은 갖지 않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던 모든 내용들도요. 제 지식이 아니에요. 제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난 이걸 알았습니다 하는 걸 여러분께 내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식을 가르쳐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알게 한 지혜, 복음 하늘의 비밀을 여러분께 전달해왔던 거죠.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난 예수께 배운 게 없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 좀 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말로만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사는 게 뭔가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배운 게 뭔가 이러한 문제를 두고 좀 고민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대개들 또 생각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에게서 성품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고 그래 그걸 내가 본받아서 뭔가 실천해 가고 이런 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성품을 본받는다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생각을 하기 이전에 항상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인데 그 물어볼 게 뭔가 하면은 자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거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거다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성품을 본받아서 그렇게 바꿀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고 살자, 실천하자 이게 맞는 말, 틀린 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알았다 한들 그걸 우리가 본받고 할 수가 있냐 그것부터 따져 물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의 성품 얘기하면은 뭐 용서, 온유, 겸손, 뭐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을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걸 본받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나에게 맞게 가공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게 맞춰 가지고 의미를 바꾸는 거죠. 요즘 뭐 세계화란 말을 많이 해요. 음식의 세계화, 한식 세계화 이런 말도 많이들 하는데 이게 한식 세계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고유의 한식의 그 맛을 외국 사람이 안 맞으니까 외국에서 입맛에 맞게 좀 바꾸자고 하는 거죠. 좀 매운 건 빼고 입맛에 맞춰가지고 양을 바꾸자 해서 외국 사람 먹게 만들자. 그게 한식의 세계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본래의 한식 맛은 버리는 거잖아요. 본래의 맛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나 어떤 겸손, 온유 뭐 이게 여기에도 본래의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겸손은 이런 거고 예수님 온유는 이런 것이고 본래의 참된 뜻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본래 의미는 이제 버리는 거죠. 본래 의미가 뭐냐? 이건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가지고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 내 지식들 이런 수준으로 가공해가지고 받아들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서 그러면은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그러한 거, 그걸 용서라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죠. 온유 그러면은 어떤 일에서도 화내지 않고 웃는 그렇던 인자한 성품, 다들 그렇게들 이해하지 않습니까? 겸손 그러면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어떤 덕목, 또 섬김 그러면은 남을 위해서 그냥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성품 좋은 거야?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어? 나 그렇게 실천해야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성품 말하면서 내 수준에 맞춰가지고 바꾸어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산다, 또 본받고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걸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으로들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늘 이제 그런 시각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로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할 수가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하나님, 신의 반열에 오른다듯이 됩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 성품이에요. 겸손 온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 그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비슷하기도 흉내 못 내요. 짝퉁도 못 만들어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생각한 성품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뭔가 좀 비슷한데 예수님께 더 수준 높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제가 다 설명을 못하겠고 오전 말씀드린 용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뭐 용서를 할 때에 상대방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빌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용서해 줄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먼저 빌어야죠. 잘못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걸 봐서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싹싹 빌 때 그때 용서해 줄게, 그래야 용서해 준 맛도 있고요, 쾌감도 있고요, 뭔가 용서해 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용서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또 용서했다 할지라도 뒤끝이 계속 남습니다. 진짜 사람 뒤끝 못 말려 이건요. 뒤끝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항상 용서해주면 항상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가 너 용서했잖아. 그래서 용서 한순간, 용서한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 그 관계 형성돼, 용서한 사람 값, 용서받은 사람 을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결국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계속 만나면 기죽는 것이죠. 예수님이 용서가 그런 것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서가 그런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는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해 달라고 싹싹싹 빌 때 용서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뭐 죄 짓고 막 싹싹 빌어봤습니까? 언제? 막 두손 비면서 막 제발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빌어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싹싹 빌어 용서해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심,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용서에 속해버린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너 빌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느냐. 그걸로 이미 용서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용서 아래에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너도 예수 용서 아래 있어. 받아주는 게 용서예요. 우리가 본받아가지고 실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심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행함이 우리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용서를 해줘야 좀 뭔가 맛이 나겠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받아들인 게 용서 잃어버리니까 그럼 나는 용서를 하란 말입니까? 뭐라 하지 말란 말입니까? 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제가 분명히 예수 용서를 받는 게 용서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내가 용서를 하란 말인가 하지 말란 말입니까? 저는 뭔가 좀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데 백날 말해도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진짜 속 터집니다. 제 입장이 되면 알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 속 터짐을 안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좀 그걸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예수님의 제자 그런데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고 얘기 안 듣는데 내가 예수께 직접 받아 배운 것도 없고 또 제자로 산다 해도 내가 뭐 실천하고 보이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것이지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열두 제자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따라다니고 3년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제자로 살았다. 그렇게 인정되고 실감이 드는 게 맞아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참 그게 어렵죠. 근데 어렵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늘 그래요. 내 몸으로 자꾸 뭔가 좀 나와줘야 그것이 직성이 풀리는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좀 고쳐져야 되고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의미가 뭔가를 알아가면서 그 속에 들어가는 거. 그 말씀 안으로.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늘 직성이 안 풀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얘기하는 대로 내가 내 용서해 줄게. 내가 직접 말을 해줘야만이 용서한 어떤 실감이 되는데 주님 용서를 받는다. 그게 용서다. 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믿음의 문제, 예수님과 관계 문제를 내 몸, 눈에 보이는 이걸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눈에 보이는 행함과 실적으로 채울린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신앙을 어떤 실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데 교회를 가보면은, 그 보면은 뭐 그 예배당 입구에 보면은 막 헌금통 있고 막 있거든요. 또 벽에 보면은 뭐 성경 몇 장 있고 몇 장 있고 그래프 쫙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아요. 그게 하나의 실적이 되는 거죠. 성경 몇 장 봤다 실적이 되고 기도를 얼마 했다 실적이 되고 이렇게 눈에 자꾸 보이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실적을 통해서 꼭 그걸 보면 보험사 그 뭐 실적표 같이 다 그립어가지고 자꾸 막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될 뭔가가 있는데 그걸 다 놓치는 것입니다. 놓쳐버리면서 결국은 종교 세계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잘못을 이제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에서 고침받지 못하면요. 바른 신앙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정말. 이 바른 신앙을 가지를 못한다는 게 구원받고 안 받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러한 신자로 머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 영광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세상 꺾어가지고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그 어떤 감사를 우리가 알고 그게 속에 있는 살아가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뭐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피의 용서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천, 실적 이걸로 하나님 관계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자입니다. 하자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제자됨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 보면은 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한테. 그러자 그 두 제자가 그 말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요한의 두 제자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요한의 말만 듣고 길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만 했을 뿐인데 이 제자들이 그걸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게 좀 이상한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딱 한마디 말 듣고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를 알아보고 길게도 말하지 아니했는데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달랑 그 말 가지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땄다. 40절 보시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 안드레가 베드로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안드레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요한의 말만 듣고 예수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다. 그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 말만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예언입니다. 어린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는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 예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보내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린 양의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입을 열지 아니한다. 이게 예언이에요.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어진 곤욕과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그 괴로 자기를 맡겨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변명 핑계 없이 모든 괴로운 곤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예요. 온유라고 하는 건 성질 부드럽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곤욕과 괴로움 당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일, 뜻임을 알고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그게 온유하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온유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기 바쁘지 않습니까? 곤욕 괴로움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합니까? 불평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난 아니라고 빠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유 또한 우리가 실천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자, 이처럼 구약 선지자가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은 아마 선지자 예언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언. 그게 그들 마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듣고 선지자 예언을 생각을 하고 아 예언이 이제는 이루어졌구나 메시아구나 그리 생각을 하고 따르게 된 거란 얘기죠. 만약에 두 제자가 하나님 말씀 예언 선지자 예언 전혀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를 아니했다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을 백 번, 천 번 들어도 저분이 메시아 생각 안 합니다. 속에 말씀이 없는데. 그럼 예수를 따르지도 않는 것이죠. 결국에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게 되어진다는 의미하는 겁니다. 제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있다면 그 말씀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고 염두에 둔다면은 하나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하늘 같이 다시 오신다는 거, 이걸 그대로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속에 살아있는데. 예수님 오심,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심, 그리고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시 우리의 영광에 완성된 그날.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따라서 지금의 시대에서 예수님의 제자, 그 말의 의미는요. 그 말씀을 속에 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그게 제자예요. 말씀이 속에 없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말고 관심 안 둡니다. 말씀은 어떻게 제 이름을 관심 없는, 어떻게 그 오심을 기다리겠습니까? 말씀 속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오심이 분명고 되어질 날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세상의 뜻을 안 두고 이 땅의 것이 내 기쁨이고 소망이고 전부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게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로 산다는 건 결국 세상을 떠난 자,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이 나옵니다. 그 반응이 아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소망하는 거죠.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영광의 그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 없다면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내가 스승으로 알고 따르는 그 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간다. 당연한 이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이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던져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딱 던져보면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이야기, 고난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이런 얘기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걸로 제자됨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십자가 이야기할 때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예, 맞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쫓아냅니다. 반응이 나오죠.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아이고, 듣기 싫어라. 그 반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예수님과 나다나엘 이야기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45절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그 찾아갔는데 뭐 아마 나다나엘이 평소 말씀에 뭐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던지냐는 얘기죠. 나사렛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은 빈민가 같은 곳이에요. 그 빈민가 같은 그런 곳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나사렛 같은 데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편견을 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를 찾아가죠.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 마리를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나다나엘, 내가 나다나엘 했을 때에 예수님과 이런 대화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임금이다 그렇게 알아보겠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두 제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다나엘과 별 특별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네 이렇게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냥 이런 대화가 왔다 갔을 뿐인데 나다나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상식적 생각하면은 이런 대화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나다나엘은 지식, 인간됨과 무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나다나엘은 마음을 본 거예요. 네 속,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아신 것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한 자기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아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다른 증거가 필요치가 않다고 하는 거죠. 뭐 기적을 봐야 한다거나 체험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단지 내 속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고백에 나와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요,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이니까요. 과학적 증거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늘 발각되는 것이 우리 속이에요. 늘 내 속이 발각이 됩니다. 나도 잊고 있던 내 속, 나도 몰랐던 내 속, 아, 내 속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낱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 속 어떻게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이 같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이 없다면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 얘기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있다면 십자가 그것만 얘기해도 예, 예수 그리스도 알게 돼 있어요.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이 속에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중점 둘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 땅에 남을 것은 말씀의 세계, 말씀의 약속 그 세계밖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고 살아간 세상은 결국은 사도발 말대로 배설물이죠. 썩어져 사라질 것들이 불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잘되는 것보다도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잘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간사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사함이 없는 마음에서 나와지는 고백은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고백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 우리가 예수를 내가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열두 제자도 예수님께 불어내셔가지고 제자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제자 된 것도 우리 선택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놀라운 복의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다. 그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이 진짜 복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없다면요, 예수님이 날 불렀습니다. 그래요? 끝나는 거죠. 그리고 복은 또 이 땅에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말씀이 있으면은 말씀이 이루어질 세계, 그게 내게 영원한 세계 자리 아닐까? 세상은 안 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세계 날 불러냈습니다, 제자로. 그게 나의 큰 복으로 다가오죠. 그게 말씀이 있다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자에 대해 생각할 때 한 가지 주제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로 부르받는 게 복인데, 복이긴 하지만은, 제자로 가는 길은 결코 편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주지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세상, 그건 교회 밖에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 사고방식인 세상. 그 세상은요, 다른 하나님을 늘 믿고 싶어야 합니다. 그 다른 하나님 뭐냐면은 생명의 문제보다도 내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이에요. 내 생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내 생존을 책임져주는 하나님. 늘 그런 하나님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게 이득이 되는 복음은 다 거부를 해요. 그게 세상의 반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도 고집부립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런 세상 속에서 말씀을 속에 두면서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제자의 길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환영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환영 안 해요. 환영받지 못하는 길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간혹 가다가 마음에 하나님만 두면서 생명의 말씀,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반가움이죠. 그걸 형제라 그래요. 그게 형제 관계죠. 그러니까 제자의 길에 있는 참된 신자는 세상에 환영하는 하나님과 다른 정말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 때문에 배척을 받는다는 것,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난 복음을 아니까, 복음 믿는 그 길로 가니까 핍박도 없어야 되고 고난도 없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끝까지 나를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내 편함을. 예수를 본받으려면 그거예요. 예수님 아까 얘기했죠. 이사 얘기한 대로. 곤욕과 괴로움을 다 받는 길로 갔지 않습니까? 본받으려면 그걸 본받으세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길로만 가기를 원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반대하고 배척해도 나는 예수만 원하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신 그분만은 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란 얘기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세상과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한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지 않습니까? 율법에 철저했고 유대교적 하나님에 매여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말씀으로 인한 기적적인 변화죠.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증거고 흔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신다면 일부러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굳이 확인한 말씀 드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말이 기존과 다르게 바뀌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신앙을 나의 복으로 시작해서 내 복으로 끝났다면은 예수를 만나고부터 언젠가부터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나더라. 그게 말씀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 지금 머물고 제자 길로 간다.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난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시작해서 나를 살리신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한 영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십자가로 채워져 살아가는 것, 그게 제자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갑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복음 때문에 어떤 반대, 배척받아도 다 받아들이시면서, 그것까지 다 받아들이시면서, 나는 주님만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 그게 제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믿음의 길로 이끌려가기를 소원하시고 힘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199번째 시간. 일본의 선교사들의 초청은 외교관들을 위한 연회였다. 선교사들을 초청한 것은 선교사들을 외교관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었음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다. 과연 선교사들이 외교관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
1: 일본은 그들에 맞는 해석을 해나갔습니다. 선교사들은 철저히 민간인으로 봐야 하는데 그들은 선교사를 외교관에 준하는 예우를 해줌으로써 선교사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거죠. 바로 연애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그들을 외교관을 위한 연회에 초대를 한 것이었습니다.
0: 그랬다. 철저하게 일본의 대조선 침략의 기초에서 그런 일이 감행이 됐던 것이었다.
2: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우리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결론은 하나 아닙니까? 일본의 초대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일에 이루어지는 것이니만큼 우리가 참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한 외교관들을 위해 열리는 연회인데 굳이 우리가 갈 필요도 없고 말입니다.
0: 그렇습니다. 괜히 정치적인 연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간 우리가 대안에서 쌓은 선교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간 주일 성수를 그렇게 외쳤는데 주일을 범하고 연회에 참석을 해 성도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2: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은 이번 연회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0: 이거예요, 카드요. 우리 목사님들이 외놈들이 만들어 놓은 잔치에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1: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간 우리에게 뭐라 가르쳤습니까? 주일 성수가 믿음의 시작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 목사님들이, 아, 그것도 외놈들이 초대를 하는 연회에 가시겠습니까?
0: 그래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외놈들이 만약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뭔가 수술을 쓴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1: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은 목사님들이십니다. 목숨보다 믿음을 더 귀히 여기시는 분들이시라 이겁니다. 이번도 외놈들이 잘못 짚었습니다.

0: 그래, 어떻게 됐나? 선교사들이 온다고 했나?
1: 아, 그게 말입니다.
0: 뭔가? 일이 잘못된 건가?
1: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놈들이 주일이라고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0: 뭐야? 주일이라고 올 수가 없어?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린가? 주일이라고 올 수가 없다니!
1: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통감부에서 초대를 하는 건데 말입니다.
0: 주일을 범하게 하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인데 놈들이 주일이라고 오지를 못하면 괜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닌가?
1: 저 그래도 기다려보지요. 이 놈들이 나중에라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0: 뭐야? 나중에라도 온다고? 이런 바보같이 나중에 오는 것이 무슨 소용이나? 예배를 빼먹고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예수쟁이들, 놈들을 선하게 놓을 수 없단 말인가?
2: 선교사들은 일본의 초대에 당당하게 거절했다. 그들이 그간 강조해온 주일 성수를 지키고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선교사들은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3: 우리는 붉은 포도주가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연회에서 선교사가 자신의 포도주 잔을 거절하기를 기대할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주일날 있는 연회 초대에 거절하기를 기대한다. 선교사의 삶은 이 백성에게 유일한 기독교 해석이다. 우리 수준은 장차 그들의 수준이 될 것이다. 우리의 행동은 장차 그들의 행동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성경이다. 우리는 어떤 선교사들이 이 초청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매우 분명히 그 초청을 거절해 고위부서에서 그것을 느끼게 되기를 바란다.
2: 선교사들은 초대 한국교회의 거울이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4: 기독교의 해석이라는 말에서처럼 걸음마 단계의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선교사들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주일 성수를 외쳤고 주일 성수로 말미암아 초대 한국교회는 교회의 응집력을 더욱 견고히 할 수가 있었던 거죠.
5: 아유, 역시 우리 목사님들 아니시네. 내래 이럴 줄 알고 있었디. 아...
6: 아니, 걱정하신 건 언제고 잊었다고 합니까?
5: 네래, 길선주 장로님을 만나고 와서는 아무 걱정을 안 했지 않았겠어.
7: 길선주 장로님을 만나고 말입니까?
6: 네?
7: 대체 그분이 뭐라겠는데, 예?
5: 기다려보라고 하더만 기래. 어깨들 아시는지 가만 지켜보자고 말이야. 네래, 그 말을 듣고 염려 놓기로 했디. 아, 이랬더니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겠어? 아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
6: 내도 혹이나 선교사님들 외놈들의 수에 놀아나 연회에 참석을 하면 어쩌나 했는데 이제는 그저 안심이 됩니다.
7: 아, 그러면 이젠 아무 문제가 없는 깁니까? 이제는 교회가 조용해지는 거지.
5: 에이그 이런. 아, 교회를 누가 해꼬질 하겠나? 자, 이제부터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자오. 응?
7: 예, 예.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19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듣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시고 전도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ITL 카드를 신청해 주셔서 이웃에 주변에 나눠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만에 불편함 없이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나눠주기에 편리한 전도 카드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ITL 전도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전도 도구에서 ITL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메일로도 가능한데요. 이메일은 korean@bbnmedia.org에서 ITL 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과 더 다른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들은 세상과 대립하지 말고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그 세상보다 탁월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의 질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세상보다는 달라야 되고 또한 세상보다 탁월하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다름과 탁월함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19편에서 23편 말씀입니다.
2: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분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4: 20편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2: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고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이영영토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지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불무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네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4: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2: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기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시편 19편에서 23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에서 만난 한 줄의 문장으로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책의 가치는 우리가 지불한 금액보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적은 것이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가 된다면 우리의 것을 흔쾌히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을 텐데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가 베푼 기도와 물질의 작은 후원이 잠자고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 선교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을 통해 매년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BBN 방송을 후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열매가 30배인지 60배 혹은 100배로 열렸는지 저 천국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교 후원에 직접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앞부분 좀 쭉 나누었어요. 그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사로를 잔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계속되어지는 11장 3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2절 말씀을 보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당신께서 가시는 것이 유리하며 더 나은가를 말씀하시게 될 때 이유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이것이 왜 가지 않는 것이 유리했던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체로 여기에 계시는 한 주님께서는 지역적으로 제안을 받으십니다. 그분께서 만일 당신 마을에 계신다면 우리 마을에는 안 계실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자 성령을 보내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날 모든 신자들 중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해 주는지,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제가 있는 곳, 또 여러분이 계신 곳, 또한 같은 시간에 세계 어느 다른 곳에서든지 우리 성령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되어지는 33절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로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거기 두었느냐?

요한복음이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 쓰여졌다 해도 여기서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얼마나 아파하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물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간적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장례식에서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통분히 여기십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울어서는 안 되며 용감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말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좀 목회자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계신 것 이해도 하지만 그 의견에 한편 반대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서운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이 우리 모두도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는 겁니다. 36절 37절을 보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좀 초점을 놓친다고 그래? 요점을 놓친다고 그럴까요? 뭐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울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죽은 자를 위해 울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소경을 고친 사건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이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제가 한번 38절로부터 쭉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대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러라. 여러분 이렇게 11장이 마쳐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또 그를 통해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아듣지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그 유대인들이 믿기는 믿었지만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았고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인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신 것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미기성경 강의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12장에 이를 때 우리는 한 가정, 즉 베다니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 가정을 방문하심으로 공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 즉 그리스도의 가정, 독실한 가정을 강조하십니다. 결혼은 그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랑스러운 장면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께서 잔치를 위해 이제 베다니로 오시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루살렘에서는 그분의 죽음을 음모하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여기 베다니에서는 그분의 친구들이 주님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늘 바로 거기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분에게 만찬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이 넘치는 만찬의 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즉, 죽음에서 살림을 받은 나사로는 그리스도와 친분을 갖고 있었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의미에서 나사로에게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에서부터 살아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대한 지식도 또 그분과의 어떠한 교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장면이 있어요. 죽음에서부터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나사로.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있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식사를 제공하며 봉사하는 마르다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은사입니다. 마르다는 은사를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는 세 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예배와 경배, 그리고 봉사입니다. 베다니의 이 가정은 여러분과 저의 교회의 모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날 교회에는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경배, 또한 봉사. 이세 가지가 모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아마 가정에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많은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즐거울 교제와 축복의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아마도 그리스도와의 신실한 교제가 확립되어질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는 이 여인 마리아의 헌신과 경배, 그 순전한 애정, 그리고 깊은 애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의 발을 씻겼던 창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마리아에게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리아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경우에서 같은 것 하나는 그분의 발을 씻기는데 머리가 사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향유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4절로 6절 한 번 더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는 돈꾀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가룟 유다는 그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팀의 회계였었는데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약간의 돈을 훔쳐간 사람입니다. 그는 그가 돈을 다루고 그의 몫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마리아의 돈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시험이 확고한 금전관의 시험은 그가 그의 재정을 다루는 방법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의 이 돈 관계를 갖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를 시험하는 것은 그 기관이 재정을 다루는 방법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주어진 대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회사는요? 여러분 자신은 말이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환되어 사용되고 있는가 보면은 우리가 아 건강하다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3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노동자의 1년 임금이었으니까요. 마리아가 자신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아주 그 귀한 이 나드 한 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참 비싼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발 배우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분께 더 드리지 않겠어요? 드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설화 섞고 상자에 간직해 두었으리라고 봐요. 이것은 인디아에서 온 것인데요. 그것을 만드는 풀들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의 특산품 중에 특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가격이 매우 비싸지 않나 싶어요. 왜 그녀가 그것을 샀으며 간직해 두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혹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마도 그녀가 죽을 때 그것을 그녀의 몸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번안 맥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마리아는 이 모두를 그분께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애정, 경배와 사랑의 숭고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오늘날도 여전히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하는 그 모든 일들도 증거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이러한 주님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을 받은 나로서 더 아름답게 드리는 것인데 이 아름답게 드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포된 말씀의 후반부와 함께 하겠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고 또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참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소개 잘하고 예수님 잘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식의 은사가 나옵니다. 지식의 은사. 여기 말하는 지식도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의 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의 저자들.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감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영감을 주셨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런 지식을 여기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지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보시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느냐? 어떻게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자, 세 번째로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믿음. 여기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때 필요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특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기본적인 믿음은 다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유독 믿음이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이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만약 당신이 주님이면 주님 나 물 위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려면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물 위도 걷습니다. 또 다윗 같은 사람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죠. 이분은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어린 소년으로서 어떻게 여러분 그 대단한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도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순교 여러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도 순교당한 분들이 계시죠.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이제 순교당한 분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일본 사람들의 그 고문 속에서도 그걸 갖다가 참아내면서 결국 순교할 수 있었느냐? 예, 특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가 저는 이런 은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은 은사, 믿음의 은사예요. 저도 믿음 좀 좋았으면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여기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병을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 고칠 때 뭐 약사 가지고 그렇게 안 고쳤죠? 말씀 한마디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즉각 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병자들을 많이 고쳤죠. 그런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는 말 그대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합니다. 병 고치는 것도, 병 고치는 은사도 이게 사실은 놀라운 은사인데, 여기 말하는 능력 행하는 것은 이제 병 고치는 것 제외하고 다른 어떤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것도 능력 행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말 한마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순간적으로 말 한마디로 멀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죠. 예,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면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아무에게나 다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한 것을 사도의 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히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이죠.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신빙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이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뜻을 전달하셨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선지자라 그러죠.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고 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계시를 직통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조금 전에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누가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군가가 분별을 해주면 참 좋겠지요. 그렇게 하는 은사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었지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걸 또 사람들 앞에 전달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진짜도 있었고 가짜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하면 그걸 잘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까닥 잘못하다가는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할 때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입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말씀을 하면은 그건 맞는 것이고 여기 말씀하고 이게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엉터리예요. 가짜입니다. 이단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어떤 지방이나 나라의 말을 갑자기 하게 된 은사를 방언의 은사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어느 날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는 어느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의 언어라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그 언어들이 이 땅에 없는 언어들이 아니었어요. 다 어느 지방의 말이었고 어느 나라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왜 주셨겠어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을 하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말이 돼야지 말이. 그래야지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사도들이 뭐 갑자기 이게 언어가 배워집니까? 학원 다녀서 이게 뭐 갑자기 이게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뭔가 하면 방언의 은사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방언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시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예수님이더라고 이제 그런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같으면 결국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하라고 주신 거죠. 전도하라고. 그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은사도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즉 사도 시대 때 있다가 지금은 사라진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중간부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표적들도 나오고 기사들도 나오고 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중에는 이제 방언의 은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의 제일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제 이 문법적으로 잘 보면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죠. 히브리서는 고린도 전서보다도 한 10년 뒤에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과거형을 썼을까요? 이미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표적과 능력들,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들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니까 이렇게 과거형으로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방언을 하고 싶다 하셔요. 괜찮아요. 하시는데 성경적인 방언을 하세요. 진짜 어느 나라 언어를 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 갑자기 여러분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갑자기 러시아 말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예외적으로 만약에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 뭐 사실 국한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하시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선교지에 갔는데 갑자기 언어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예,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방언의 은사 진짜 허락해 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추구하고 그런 거에 목매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방언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거나 천국 못 간다든가 제가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할려면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질서상 우리 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가 나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막 방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통역을 해줘야겠죠. 그것이 방언 통역하는 은사입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차이가 뭔가 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제 방언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을 자기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 받고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았다고 생각되십니까? 몰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방언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뱉은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나라 언어였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통역도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 좀 해라. 너희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언어를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말은 하더라도 너희가 못 알아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든지 공부를 하든지 통역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 뜻이에요. 근데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방언을 또 하지는 못해요. 기본적인 말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그런 방언, 그거는 못해요. 근데 알아는 들어요.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근데 자기는 또 이해는 못해. 말은 하면서. 이게 방언의 은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는 알아는 들어요. 그리고 알아들으니까 말도 조금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내용은 주시지, 메시지는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은사의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성령의 은사 아홉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외에도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몇 가지 더 나오고 또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에도 또 더 나옵니다. 또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셔야지 가질 수 있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11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이 은사가 필요하면 이 은사 주시고 저 사람에게 저 은사 필요하면 저 은사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 때문에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성령 받은 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방언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방언은 성령 받은 절대적인 표도 아니고 또 기도나 연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맞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람이 방언 은사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나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못한 분들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은 육적으로 사지 마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내 마음을 열어주기 전에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먼저 전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나중에 받아갈 때는 어떻게 받아가요? 다섯 명분 받아가고 한 명분 받아갑니까? 아니요. 똑같이 다섯 명이 이래도 열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고 한 사람이 이래도 몇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요? 열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령으로 인해 일어난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차별이 없는 나라 전반부 말씀입니다.
2: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요.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렇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2주 전부터 잠시 더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불법적으로 부자 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남을 걸 빼앗고 강도질해서 부정불법으로 부자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일단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묻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뭐 평행 본문과 연결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 계명을 지켜라. 그럼 무슨 계명을 지킬까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말씀, 레위기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모든 율법을 딱 줄이면,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사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이 10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50만 원, 네 50만 원.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싫다는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 선생들이 해석해주는 해석 기준을. 그래서 그런 거 다 지켰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내가 뭐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했을 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 가진 것 팔아가 나에게 바치고 따르라 안 했습니다. 너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적인 부자도 될 수 있지만 자기의 착함, 윤리도덕적으로 의로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자기의 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돌아가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고 율법도 지키고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정말 놀라가지고 한 말이, 그러면 누가 하늘 날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애쓴과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방금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럼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데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쳐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표현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지만 사실 인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가치 판단이 전부 뭐가 돼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더라는 거죠. 나 중심의 죄더란 말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또 어떤 천국 만들겠어요? 자기 중심의 천국 또 만들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살게 하고 자기 미운 사람 저 멀리 가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로서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대신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는 그 나라. 그거는 이제 2주 전에, 1주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주 결론이 30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혀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게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었고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는 열두 보좌에 앉는다 했을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이렇게 했죠. 우리는 다 버리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하는데 뭐 주십니까? 뭘 얻습니까? 열두 보좌에 앉는다. 그 열두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이 역사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열두 보좌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십자가 지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죽는 모습이 열두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열두 기초소가 열두 문이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기초요, 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도 그냥 물질적인 재산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교회 보니까 어때요? 형제가 막 있고 예? 아내가 있고 아내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가 가족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며 내 자매며 내 형제라고 하신 그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씀을 한 거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 결론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요. 보통 품꾼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품삯을 똑같이 주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은 죽기 살기로 일했대요. 1시간 일하면서. 그리고 12시간 일한 사람은 빈둥빈둥 일했대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 1시간 일한 사람 한 대라는 줬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 못한 사람의 설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는 세상이기에 그런 말들이 어떤 사람도 이해가 잘 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 그러니까 나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은 나중된 사람이 막 열심을 내면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처음 이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막 열심을 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랫동안 하다가 좀 처져 있는 사람들이 나도 다 한때 그랬다. 그러면서 하면서 할 말이 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고 그러더니 뒤에 예수 믿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하네. 아 앞으로 역전 그러니까 뭐야 역전하겠다. 달리기를 한다면 역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나라임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면 먼저 된 사람은 어떨게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예수를 믿으실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설계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늦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뭐 복음 들은 지 한 130, 40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자. 예.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열심을 독려하는 쪽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 이래도 사람들이 솔깃하게 잘 알아들어요. 왜요? 그게 무슨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요, 이 대한민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적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가끔씩 개천에서 욕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 패스하면 그죠? 예. 또는 사시 패스하면 좀 이렇게 상위 그룹에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개천이 하도 더러워서 용이 안 나요. 미꾸라지도 클 수도 없어요. 물이 막 4대강으로 다 오염돼가지고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 올라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시 사시 없애버리죠. 언제부터 없앴습니까? 아마 됐죠. 그래서 이제는 로스쿨로 바뀌잖아요. 그럼 로스쿨 입학할 때 여러 가지 까닭 조건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있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는 그 부정 입학들 얘기가 많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실은 없어진 게 한국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나왔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야, 제가 나중된 사람이지만 먼저 된 사람 따라잡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적인 줄서기예요. 줄서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이 자본주의라는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일한 만큼 받아도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게라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한 내용은 똑같아요. 사실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일한 내용은 똑같지만 연봉은 어떻게 돼요? 엄청 차이가. 그건 배나 차이 나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 이런 세상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런 나라라면 천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아니,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같은 품상을 준다면 누가 천국에서 열심히 일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망했죠? 공산주의가 왜 망했습니까? 한 100년 만에 망했거든요. 왜 망했어요? 이론들 많아요. 수많은 이론들 많을 거예요.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그럼 공산주의는 왜 생겼습니까? 뭐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자본주의의 폐해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긴 겁니다. 근데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증기기관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이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기계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습니다. 좋은 세상. 인간의 노동력이 별로 투입 안 돼도 좋은 세상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수입해서 만들어서 팔면서 독점하니까 자본인을 가진 사람이 부를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가 생산의 요소인데 그러니까 자본만 있으면 토지 살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노동력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요. 그 산업사회가 발달할 때에 12살짜리 아이가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는데 겨우 자기 하나의 입에 풀칠할 정도였대요. 어느 정도 가난한지 아시겠죠? 우리도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국가 계획 경제로 할 때에요. 불법 부정, 비리, 뭐 노동, 인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로자 보호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수출만 하면 국가에서 상을 줬다니까요. 그랬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일해왔는지 몰라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는요. 반드시 공산주의가 잘 틈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폐해로 인하여 공산주의가 타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저 러시아 같은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 이런 다 공산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북한은 지금 공산주의 아니에요. 저거는 종교집단이 되는 거죠. 세뇌된 종교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이미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중 자본주의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무너질 때에 이 공산주의 무너진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느냐. 물론 자본주의 폐해로 공산주의가 일어났지만 그 100년 만에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그걸 딱 하나로 말하자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탐심을 인정 안 했습니다. 제도만 바꾸면. 그래서 재산을 국가 소유로 해버리는 거예요. 중국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지만 뭐는 하나 허용 안 했냐, 사유재산을 허용 안 했냐 하면 토지만은 허용 안 했어요. 토지는 전부 국가 거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땅을 빌려줍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면 50년 동안 땅을 빌릴 수 있어요. 50년 지나면 땅을 재계약해야 되는 땅을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만 개인 소유로 안 하면 우리나라 자본주의도 굉장히 많이 고쳐질 수 있어요. 토지의 공개념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만 한다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경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토지를 뭐 못해요? 사고 팔지 못해요. 희년이 되면 땅이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 빈곤처럼 안 생기게 돼 있는 제도예요. 가장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토지 희년 제도를 만들자 해가지고 뭐 조지 헨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협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만약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요? 빨갱이라는 거죠. 공산주의자라는 거죠. 종북 좌빨이라고 이 말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누가 가장 많이 합니까? 목사들이. 목사들이. 성경을 도대체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인간의 탐심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도만 고치면 행복한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 피해 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집권을 하고 이제 공장에 이제 일을 하고 노동, 그러니까 토지는 개인 소유가 안 되니까 집단 농장에 일을 하는 거죠. 예를 쉽게 들면 이런 겁니다. 10명의 식구가 있어요. 두 사람이. A라는 가정, B라는 가정. 여도 10명의 식구가, 여도 10명의 식구가 있어요. 근데 이쪽 A라는 가정에는 한 명만 노동력이 되는 거죠. 나는 다 아파요. 병들고 약해요. 근데 이쪽에는요, B라는 가정은 5명이 노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는 한 명이 일하고 여기는 5명이 똑같이 농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받아갈 때는 어떻게 받아가요? 5명분 받아가고 한 명분 받아갑니까? 아니요. 똑같이 5명이 일해도 10사람 가족분을 받아가고 한 사람이 일해도 몇 사람 가족분을 받아가요? 10사람 가족분을 받아가요.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아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 3장에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성령으로 인해 일어난 거예요. 네 것 내 것 없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 집이 많은 사람은 집 한 채 팔아서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집 없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집 한 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성령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이루어지면 되는데 공산주의자들은 탐심을 인정 안 하고 영혼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도만 고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제도를 고쳐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인간들에 뭘 인정 안 해서요? 탐심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5명 일했는데 예를 들어서 5명 일했는데 100만 원 가져가요. 1명 일했는데 100만 원 가져가요. 5명 일하는 사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신경질 나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의 제품의 질들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많은 거예요. 공장 제품 질이.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 집단 농장에 한 명 일하는 사람하고 다섯 명 일하는 사람이 집에 갈 때 나중에 월급 받아가, 월, 품삯 받아가 똑같이 받아가 버리잖아요. 기분 나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그걸 우리가 북한 가끔 뉴스 보면요. 집단 농장에 일하러 갈 때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나 또는 아가씨로가 깃발 막 흔들어 봤어요? 깃발 흔들고 악기 북치고 장구 치면서 일 잘하소, 일 잘하소, 왜 이렇게 해요? 일하기 싫은데, 일하기 싫은데, 그런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선동이, 그게 선동이에요? 선동, 선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갈 때 그 힘으로 일하라고. 결국 그래서 나라 망했어요. 가난해졌어요. 인간의 탐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자본주의는요? 인간의 탐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인정한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세상에 죽기 살기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보다 잘 살죠. 근데 이것도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니까 계속해서 자본주의도 수정자본주의로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돼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증거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마 공산주의라고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20장 1절, 2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일어나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천국은 어떻다고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일꾼들이라는 사무실이 있어요. 지하에 상가 사무실 지하에 일꾼들. 여기 뭐하는 곳이냐면 인력시장이에요. 새벽부터 일꾼들이 나와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봉고차가 와요. 그럼 몇 사람씩 타고 갑니다. 자, 새벽부터 기다리가 일꾼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제 사무실에 등록을 해야 되죠. 나는 뭐 그 벽돌 쌓는 것을 잘합니다. 나는 뭐 또 철근 뭐 뭘 잘합니다 하면 그걸 이제 등록해 놓으면 신청이 오죠. 어디에 뭐 벽돌 쌓는 사람 몇 사람, 또는 뭐 철공구 몇 사람, 아니면 뭐 시멘트 지고 나란 사람 몇 사람,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 등록한 사람들이 뽑혀가요. 근데 아무리 등록해놔도 일시키는 사람이 안 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할 것이 없죠. 이게 비정규직이에요. 직업이, 정해진 직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력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 일 못하면 그날 공치는 거죠. 공치면요, 그냥 조용히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소주 사가지고 마신다고요. 우리 교회도 구걸하는 사람 오는데 왜 멀쩡한 사람이 일하지 가면 오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하러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온대요. 자기 그 사람도 인력시장 다녀본 사람들이죠. 아니 일할 데가 없어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온대요. 그런 사람 많이 와요. 멀쩡한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불러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러줬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그 집이 가난해서 하루 일을 못하면 처자식 굶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을 못하면 소주 한잔 마시고 집에 가면 어찌 되겠어요, 집안은? 자기는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고 가니까 미안해서 술 마시고 술 끼우러 들어가서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렇지만 공포 분위기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십시오. 2000년 전에는요, 지금보다 더한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물론 대한민국 현실도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놀고 있었는데 아무 할 일 없어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날품으로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이른 아침에 와서 그 사람들을 불러준 거예요. 불러준 것만 해도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감사죠. 왜요? 오늘 하루 일하면 처자식 안 굶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품삯 받아가면 애들 처자식 안 굶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른 아침은요, 그 원래 이 노가다는 일출일몰이에요.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아침 6시로 보면 됩니다. 아침 6시에 와서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루에 얼마 주겠다고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에서 성인 1인의 하루 품삯이에요. 뭐 간단하게 우리 식으로 막 1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만원 줄게.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일하러 보냈습니다. 3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 놀고 서 있는 사람 또 있는지라. 제3시는요, 6만 더 하면 돼요. 유대 시간. 그러니까 9시죠. 9시에 나가보니 장태 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아침에 부름을 못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합니까? 장태 놀고 있다가 뭐 하겠어요? 소주나 한잔 얻어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놀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럴 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가격을 정해요? 안 정해요? 안 정해요. 왜요? 이른 아침에 가야 한 대나리온 주는데 이미 3시간 지났으니까 막 어느 정도 주겠다 하고 보내는 거죠. 제6시에 갑니다. 12시에요? 제9시에 갑니다. 오후 3시에요? 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9시급은 오후 3시에요. 마치는 시간이, 이걸 일본말로 시마이 하는 시간. 시마이는 6시에 하거든요, 시마이를. 6시에 하면 3시간 일시키는데 뭐 얼마 주겠어요? 그래도 돌려보냈습니다. 자, 6절. 제11시 오후 5시에요. 1시간만 일하면 마치는 시간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1943년대 미국 대공황이 왔을 때도요, 일을 불러주는 사람이에요, 대공황이 왔을 때. 그래서 그 당시 사진을 보니까요, 목에다가 뭐요? 하판에다가 글자를 썼어요. 일자리 구합니다. 일자리 구합니다. 이렇게, 1943년대 미국 대공황 때 그런 사진들 못 보셨어요? 일자리 구합니다. 일자리 구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모든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누가 중간에 일시키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12시에 누가 불러주겠어요? 오후 3시에 누가 불러주겠어요? 근데 심지어 1시간 남겨놨는데 5시에 불러줬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기적이잖아요, 기적. 왜 네 종을 쓰냐? 뭐라고 대답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1시간 남겼는데 주인이 불렀단 말이에요. 만약 이 주인이 노동력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안 부르죠. 한 시간 부르고 뭐 하려고요, 그 사람. 주인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인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한 시간 전에 사람을 불렀어요. 종일 놀고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처음 온 사람 먼저 한 대런 주고 딱 보내놓고 뒤에 몰래 한 대런 주면 될 건데 일부러 이러세요. 일부러. 그죠? 처음 온 사람 한 대런 주고 보내놓고 빨리 가라 해놓고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한 대런 주도 모르니까. 그런데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한 대런 주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어떨까요? 한 시간 일하고 10만원 벌었어요. 기분 째지는 겁니다, 이거. 이거 완전히 도대체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좋은 주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 순간, 모두가 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3시간에 전부 놀고 있는 사람들. 그 순간, 주인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순간, 한 시간 일했는데 동일하게 한 대를 주는 순간 3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 전부 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직까지는. 어떻게요? 한 시간 일한 사람 10만 원 줬으니까 나 3시간 일했으니까 한 12, 3만 원은 주겠지. 이 계산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한 대를 주는 거예요. 기분 조금 나쁘지만 그래도 3시간 일하고 일당 받는데 이게 어딥니까? 자, 그 다음에 5시간 일한 사람. 제일 마지막에 12시간 일한 사람. 이제 드디어 참을 수가 없어요. 12시간 일한 사람. 그래도 자기들은 뭐 하루 종일 안 했으니까 딱 참았는데 마지막 12시간 일한 사람도 얼마만 줘요? 한 대로 주면 폭발하는 거예요. 이 복수의 전부 다 사람들이에요.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포도원 주인에게. 아니,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종일 땀 흘리면서 일한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줍니까?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3: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성적이요, 계산적이요, 합리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믿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뜁니다. 오늘도 이 감격이 하루 종일 저를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BBN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감격을 자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BBN 방송을 청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0: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1: 세계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조경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영생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인생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나만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나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옆에서 뭐 지식적으로나 또한 경험적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이 세상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연계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확신에 찬 기대.
2: 확신에 찬 기대.
1: 네, 확신에 찬 기대. 우리가 확신에 찬 기대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나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2: 나에게
1: 소망이 있다.
2: 소망이.
1: 네,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또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 굳건하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것은 아 나는 내 인생에 확신이 있어. 나는 내 삶에 확신이 있어. 나는 나에게 확신이 있어. 내 하는 일에 확신이 있어. 확신이라는 것은 마치 믿음이 쌓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행하고 또 내가 이것을 믿고 행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었어. 내가 믿음으로 행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어.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그 열매가 점점 쌓여져 가네. 마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마치 큰 산을 이루는 것처럼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점점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는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 나에게 비전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2: 예수께서
1: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은 27절은 17절과 26절 사이의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17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자신의 삶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그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려서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도 아주 잘 받았어요. 예의도 잘 지키고 또 자신의 삶에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도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부자라는 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러한 소리를 들어요. 아, 저 사람은 부자다. 근데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참 본이 돼. 내가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걸 보지 못했어. 그리고 저 사람은 실언하지 않아. 저 사람은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롤모델로 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부유하면 좋겠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덕망이 있고 어떠한 인격이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예수께서 18절, 19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마디로 이 사람의 삶은 부족함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배우기도 잘 배웠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또한 효자예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확신을 갖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영생의 문제였어요. 아, 죽음 이후의 문제였어요. 내 삶의 구원의 문제였어요. 거기에 따라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늘 자신의 삶에 이 불안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고 있어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내가 부유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어요. 나는 사회적으로 덕망도 있어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무엇이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 부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진 건 많지? 너 그 재물 다 팔아. 그리고 나를 쫓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부자지? 너 가진 건 많지? 너 통장에 뭐 10억 있지? 너 한 20억 있지? 한 100억 있지? 너 그거 다 팔아서 그거 다 찾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영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위배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질문이 이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행위이잖아요. 네가 다 팔면, 네가 다 나눠주면 너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네가 부자로 살든, 네가 가난한 자로 살든, 네가 재물이 많고 적음은 구원받는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를 해요. 아, 부자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이 부자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을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만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노력을 이렇게 하면, 아, 내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내가 100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야, 너 헌금 100억 했으니까 너에게 영생을 주겠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야, 너 헌금 1000억 했으니까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이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과연 네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겠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 봐라. 네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물었지.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줄게. 너 재산 다 팔아봐. 그러니까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왜요? 그는 그의 재산 하나도 다 팔지 못해요. 내 의지적인 결단 하나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를 가로막고 있는 너의 영생의 문제에, 너의 구원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너의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가 됩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부자로 죽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내 재산을 다 팔아?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의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갖다가 가끔씩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주 과관이에요. 마치 부자는 지옥에 못 간다. 재물을 팔지 않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씀하고 그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죄책감에 살아갈까요? 얼마나 많은 불안감에 살아갈까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죄라니.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았네?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이 죄라니.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하였네?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못 전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너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아니, 네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네가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해. 그건 구원의 영역이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너에게 임하는 거야. 왜? 그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100억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그것은 네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부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자이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 넘치게 넘치게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의 영역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한 모든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자기 형 에서로부터 도망친 자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홈리스, 거루지와 같은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데 그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몇십 년을 일을 하죠.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이제 야곱이 그가 잘 되기 시작해요. 그 삼촌한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 삼촌, 내가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처자식도 생기고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혹시 가축들 중에서, 유목민이니까 가축들 중에서 못나고 점 있고 병든 것 있으면 그것들만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는 곳마다 점이 있는 거야. 나오는 곳마다 비실비실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죠. 근데 야곱이 전과자잖아요. 자기 형한테 큰 죄를 졌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인 줄 아세요? 근데 형을 딱 만나러 가는데 뭘 보냅니까? 맨 앞에 누굴 보냅니까? 종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가축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자기 새끼들을 보내지요.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딱 가운데 있어요. 앞, 형이 자기가 보낸 선물들을 기뻐 받으면 좋겠지만 형이 분노가 있어서 내 종들을 다 치고 내가 선물하는 모든 재물들도 받지 않고 다 죽여버리면 자기 식솔들도 다 죽여버리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재물을, 자기가 벌어온 모든 재물을 다 형에게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주는 자기가 벌어온 모든 재물을 자 형이 가지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시고 형이 가지십시오 그래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야곱은 알았어요. 복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복이 자신의 노력이 아닌 것을 그가 알았어요. 양이 새끼를 많이 낳고 내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죽이면 나는 도망가겠다. 내 재물, 내가 100억, 내 재물 200억 먼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내가 100억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또 구할 수 있는 걸 그는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구하면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는 그의 인생에 진정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에 찬 기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네,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이라는 것이 참 말하기는 쉽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측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해요. 내 형제나 자매나 이런 가족을 버린 자는, 아, 내가 가족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데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100배나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버린다, 내가 가족을 버린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족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현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100배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어떤 교회, 제가 한번 저 태릉 쪽으로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이 시골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백배교회야. 백배. 100배 복을 받아라. 그래서 100배 장로교회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말씀을 풀어주진 않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고지 그대로 전하니까 해석의 작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너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입니다. 왜?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현실의 삶도 잘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현실의 삶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내가 가족들과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위에는 나만 예수님 믿고 내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 때 점점 분리가 되어져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가 배운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경제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런데 나와 함께 믿음을 갖지 아니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가족과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분리되어질 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가족과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내 안에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말할 수 있고 나의 믿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 가족은 5명밖에 안 돼요. 내 가족은 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성하시는 가족들을 보니까 100명도 넘어요. 200명도 넘어요. 이들은 같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고, 이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고, 이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참 귀하고 소중한데,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명절 때마다 만나는 가족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가족스러웠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정말 더 위하고 챙기는 사람들은 매일 보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가족보다 더 귀한 관계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보다 더 귀한 관계.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기고 누구 한 분이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들을 당할 때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까? 목사님이 부르짖잖아요. 성도들이 부르짖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누가 기도해줘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내 믿지 않는 자녀들, 내 믿지 않는 부모들 누가 기도해줍니까? 누가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까? 바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현실의 세계에 있어서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한 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영생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까? 의심을 할 수가 없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 있었죠. 귀족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행동을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말해요. 어느 날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한 성을 둘러싸요. 그리고 나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입니다. 그때 귀족들이 일어나죠. 귀족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지키면서 그들이 죽게 되죠. 그게 고귀한 부자들이에요. 가치를 아는 부자들이에요.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과 믿음과 물질의 축복을 해주셨다면 여러분 절대로 부자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영향력을 다해서 가난한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물질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물 선교를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십시일반 열심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하셨어요. 참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매달 선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또 특별히 선교 헌금을 더 하게 된 거죠. 부담이 되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부담이 되죠. 힘들죠. 저라고 부담 안 되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 생각이 나요. 자꾸 기도하면 가서 도우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 계속 하세요. 그래서 2주 전에 300만 원을 보냈어요. 2주 전에 300만 원을 보내고 이제 작업이 끝나면 9월 초인가 9월 중순인가 이제 그 사진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제가 아직 그거를 밴드에 올리질 않았어요. 또 그때 가서 이제 그 우물 선교를 하면서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에 제가 그곳에 가서 또 같이 기공식에 참석하려고 그래요. 그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잘하시는 거예요. 참 훌륭하신 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들, 선교 헌금들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여러분 혹시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다 아시죠? 삼풍백화점? 그 삼풍백화점 대표로 있던 사람이 이한상 선교사예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감옥살이 했죠. 감옥살이 하면서 정말 거기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났는데 저희가 경원친교에 가서 그 이한상 선교사님 사람의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진정으로 러시아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러시아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위로해 주는 사역을 해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합니까? 내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내 상처가 너무, 자신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 큰 상처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몽골에 있는 여병모 선교사님, 저희 경원친 교회 목사님들 두 분이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거기 가가지고 그 몽골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그거를 사람 살 인건비가 없어서 사람을 살 인건비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자재를 가지고 여기서 실어가지고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가서 좀 도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정말 큰 부자도 나와야 돼요. 부자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부자,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세요. 우리 청년들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물질은 악하게 사용하면 악함의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나님의 선함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조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말씀의 광장 서울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사슬을 끊고 제437화 토머스 이야기 첫 번째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제1차 세계대전 후 생성된 국가인 체코슬로바키아는 안정적인 민주국가로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히틀러가 세력을 얻어갔던 1930년대 그곳에서 태어났지요. 이 이야기는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는 그곳을 향해 떠났던 그 놀라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아니, 세상에, 합병이라니?
2: 무슨 일이에요?
1: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합병됐대.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당신 오빠는 어떻게 하신대? 지난 몇 년간 히틀러에 대해서 걱정이 오셨잖아.
2: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히틀러는 유대인 없는 국가를 소유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여보, 당신 그런 일이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침략해서 유대인을 제거할 수도 있을까요?
1: 아니, 체코슬로바키아는 공화국이야. 여기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3: 프렌즈, 내가 너희 것까지 이민 신청 서류를 받아왔어. 너희도 어서 이 땅을 떠나야 돼.
2: 오빠, 우린 떠나지 않을 거예요.
3: 네가 히틀러를 몰라서 그래. 계속 여기 있으면 위험하단 말이야.
2: 줄리우스와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그이도 여긴 안전할 거랬어요. 체코슬로바키아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3: 너도 폴란드에서 있었던 유대인 학살 소식 들었잖아.
2: 네. 하지만 거긴 폴란드였잖아요.
3: 떠나지 않겠다는 거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야, 프렌지.
2: 어쨌든 우린 우리 고향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그가 사는 세상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을 때 겨우 7살 난 어린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의 가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그 시절에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간증입니다. 지금 사슬의 끈코를 통해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토머스 그로맨의 실화입니다.
4: 저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루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죠. 부모님은 신앙심이 전혀 없는 유대인이셨는데 두 분은 제가 5살 때 남동생인 도니가 태어난 후 곧바로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재혼을 하셨고 우리는 오스트리아 국경에 근접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했습니다. 1938년에 외삼촌은 우리 마을을 통과하는 길에 들러서 우리에게도 떠나라고 경고했지만 우리 가족은 그대로 남아있었죠. 얼마 후 군대에 갈 만한 나이의 남자들은 모두 징병되었고 군부대가 우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독일군 장교들은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점차 우리 땅을 다 차지했죠.
2: 줄리우스, 우린 여길 떠나야 돼요.
1: 목소리 낮춰. 무슨 일 있었어?
2: 오늘 토머스를 데리고 극장에 갔었는데 불량된 무리들이 유대인에 대한 욕설을 퍼부면서 떼지어서 행진을 하더라고요. 극장 경호원들 사이에 숨었지만 나 무서웠어요. 앞으로 더 심해질 텐데 줄리우스, 우리 이제 어떡하면 좋죠?
1: 나도 모르겠어. 지금은 나라마다 망명자들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잉글랜드로 가는 기차가 있대. 아이들만 탈 수 있긴 하지만.
2: 아이들만 탈 수 있다고요?
1: 한 영국인이 기금을 모았나 봐. 어린이 피신 작전이라고 하던데.
2: 내 아이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어요?
1: 그저 잠시뿐이야. 위험이 지나갈 때까지만.
2: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1: 그곳에 있는 많은 가정들이 아이들을 받아주기로 합의했대.
2: 아, 실리우스, 이건 너무 어려운 선택이에요.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강에 뛰어보낼 때 심정이 어땠는지 이젠 조금 알 것 같다고요.
4: 1939년 8월 2일 어머니와 할머니는 기차를 타고 프라하까지 저를 바래다 주셨습니다. 남동생은 아파서 함께 갈 수가 없었죠. 플랫폼에는 커다란 탁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여행 서류들을 받았고 커다란 꼬리표도 목에 걸었습니다.
5: 엄마, 그건 내 성이 아니잖아요. 난 토모스 그로맨인데.
0: 괜찮아. 엄마가 나중에 다시 그로맨으로 바꿔줄게. 신청 서류엔 네 새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해서 잠시 이렇게 한 거야. 자, 이제 가방을 매렴.
5: 응.
0: 혹시 배고프면 가방 안에 먹을 거 있어. 넌 이제 대단한 모험을 떠나는 거야. 하지만 엄마랑 아빠도 곧 너를 보러 갈게. 알았지?
5: 물론이죠.
0: 잘 가라, 내 아들. 할머니랑 엄마한테 키스해 주렴.
4: 제가 탄 기차가 프라하에서 탈출한 마지막 기차였습니다. 한 달 후쯤 남동생도 프라하로 떠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대전이 시작됐고 어린이 피신 작전도 끝이 나버렸지. 하지만 그때 저는 겨우 8년 6개월밖에 안 된 나이여서 그 일들에 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기차에 가득 탄 아이들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지난 후 잉글랜드로 향하는 연락선으로 갈아탔고 잉글랜드에서는 또 다른 기차가 아이들 중 일부를 스코틀랜드까지 옮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침내 한 선교사의 가정에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6: 아직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난 미스 콜슨 선교사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 두 남자애들이 똑같이 이름이 탐이네. 원래는 여자애들을 부탁했었는데.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 북동부 스코틀랜드에 있는 코넬페리 마을엔 겨우 200가구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바로 집 옆에 있었는데 우리는 늘 걸어서 교회와 주일 학교에 갔고 근처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 열렸던 성경 공부에도 매주 참석했지요. 그렇게 지미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7: 네, 콜슨 선교사님, 네 명의 군사들을 받아들이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6: 네, 아이들이 약간 소란스럽고 집이 붐비긴 하지만 우린 우리의 임무를 다해야 돼요.
7: 네, 그리고 여기 이 남자아이들은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는 군사 중 두 명이군요.
6: 그래요, 지미.
7: 얘들아, 너희들은 좋은 군사들이니?
5: 네.
7: 야, 멋진데. 하나님을 위한 군사들이라. 그럼 주님을 알고 있니?
5: 네, 아저씨.
7: 그래, 멋지구나. 아저씨는 군대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알았어. 파시스트였던 내가 말이지. 구원한 의무대로 보내줬는데 북부 아프리카였지. 거기서 난 굉장히 아팠고 의사는 내게 사형 선고를 내렸단다. 그들은 나를 바로 병원 부지에 묻을 생각이었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들을 갖고 계셨어. 이집트 노동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회복된 거지. 그리고 더 이상의 군복무 불가능 이라 적힌 종이를 갖고 집에 돌아왔어.
6: 하나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지미?
7: 물론 그렇고 말고요. 지금 나는 왕의 군사로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을 위해서 말이죠. 이 말이 이해되니, 얘들아?
5: 네, 아저씨.
7: 그래, 너희도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신단다.
4: 지미 아저씨는 어린이 모임을 시작했고 콜슨 선교사님은 제게 성경 공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었죠. 그리고 1940년 5월 제가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후 9개월째에 우리는 한 어린이 전문 부흥 사역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근처의 마을로 여행을 갔습니다.
8: 어린이 여러분, 제가 전한 말씀을 다 이해했나요?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겪은 마음의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고통도 다 알고 계시죠. 주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치 않으세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주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죠.
4: 9살 어린이였던 제가 그날의 메시지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기에 충분할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런던 공습은 최고로 심해졌고 런던 대공습에도 불구하고 저는 런던에서 외삼촌과 함께 방학을 보냈습니다. 외삼촌은 망명 중에도 체코 정부와 함께 일을 하고 계셨죠.
3: 이건 체코슬로바키아 우표야. 담, 잘 간직해. 그리고 이건 헝가리 우표고. 멋지지?
5: 네, 고마워요.
3: 우리가 나치를 이길 때까진 그런 나라들에선 더 이상의 우표를 얻을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이길 거다.
5: 베다 삼촌, 우리 가족은 모두 무사한가요?
3: 나도 모르겠구나. 네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탈출해서 정말 다행이다, 탐.

0: 1944년 13살 때에 전 인근 소도시에 있는 오반 중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전 코넬페리에서 자전거로 통학하면서 기도 캠프에서도 활발히 활동했고 선교사들에 관한 많은 전기문을 읽었죠. 그리고 14살 때에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1: 팜, 너 그 안에 있니?
2: 네, 선생님.
1: 콜슨 선교사에게 편지가 왔다.
2: 아, 저에게요?
1: 너희 가족에 관한 편지인데 아마도 전쟁 중에 가족들이 돌아가신 것 같구나.
2: 모두 다요?
1: 그래, 강제 수용소에서.
0: 상실과 절망의 꼭대기에서 전 앞으로 제게 어떤 일이 닥칠까 궁금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나라도 없이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미래는 그야말로 암담했지요.
3: 안녕, 탐. 캠프는 어땠니?
2: 좋았어요.
3: 너희 가족들 소식 들었지?
2: 네.
3: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2: 왜 저는 탈출했는데 저희 가족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3: 주님은 주권자시란다, 얘야.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이는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치 않으실 때 왜라고 묻는 것은 현명하지 않아.
2: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독단적이신 것 같아요.
3: 그분을 믿으렴.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2: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3: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게 계속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2: 여기서요?
3: 그럼 여기 말고 또 어디겠니, 탐. 내 생각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것도 주님의 정하신 뜻이었어.
0: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영국에선 체코 국민들의 이름을 그들의 주소와 함께 발행했고 그것을 보고 사촌 형인 존이 저를 찾아내 방문했습니다. 형은 형의 가족이 망명해 있는 미국으로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스코틀랜드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콩고에서 온 한 선교사가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답니다. 전 집에 돌아온 뒤 방에 올라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전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 현장으로 부르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에선 장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제 수용소의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이후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전 평생을 다해 주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4: 그래, 주님께서 너를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2: 네, 지미 아저씨.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선교사에 관한 책들은 모두 읽고 있어요.
4: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은 없지.
2: 그런데 여전히 두려운 건 많은 군중들 앞에 서서 간증을 전하는 거예요.
4: 금방 익숙해질 거야.
2: 오늘 밤도 간증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떻게든 가지 않을 변명거리를 생각하느라 노력했어요.
4: 탐, 그분이 너의 삶에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일에 신속해야 돼.
2: 아까 읽었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4: 그래, 맞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
0: 그날 밤 전 무릎을 두드려가며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의 거리 지표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초청했고 그런 방식으로 저는 설교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후 저는 성서대학에 입학하려고 했지만 전문 경력을 먼저 쌓으라는 조언을 듣고 큰 병원의 간호훈련 과정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저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를 깨닫게 해주었던 어린이 전문 부흥사의 전도 여행을 돕기도 했는데 제가 먼저 간증을 하면 그분이 이어서 제가 한 말을 확장하여 말씀을 전하는 식이었지요.
5: 내가 나랑 같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시간을 내줘서 기쁘고 나타.
2: 그게 제 진정한 소명인걸요. 복음을 전하는 거요.
5: 사람들은 한 어린 유대인 아이가 스코틀랜드에 와서 9개월 후에 구원을 받은 간증에 언제나 감동을 한단다.
2: 그때 제 목엔 번호가 적힌 꼬리표가 묶여있었고 영혼엔 큰 짐이 묶여있었죠.
5: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져다 주시는 게 기쁘지 않니?
2: 아멘.
5: 그래, 간호학교 훈련은 어떠니?
2: 좋아요. 제 룸메이트는 크리스찬인데 저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쑥맥이래요.
5: 정말?
2: 그 애들은 거대한 술파티를 벌이는데 전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한 번은 우리 병원의 의사 한 명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채 불가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자신이 내뱉은 숨에 있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불이 붙은 적이 있어요. 그 의사는 결국 자신이 다니는 병원의 화상병동에 환자로 입원했어요.
5: 오늘 밤 집회에서 회중들에게 그 말을 전하려.
2: 아, 그리고 스태프들 저녁 식사 때 와인잔이 놓여있는 걸 보고 그 자리를 나왔더니 그들이 저를 꾸짖었어요. 그 와인잔은 필수로 놓여지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5: 모든 인생이 그런 거란 듯함. 세상과 주님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지.
0: 전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글래스고에 있는 성서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 유명한 미국인 부흥사가 개혁운동을 열었고 우리는 기도와 상담으로 도왔답니다.
1: 개혁운동 어땠어?
2: 흥미진진했어. 한 장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모습은 처음 봤어. 나도 몇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특권을 누렸고.
1: 그 부흥사가 자기 자신에게가 아닌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정말 놀라워. 전에 말이야, 네가 했던 간증 들었어, 탐. 하나님의 은혜야. 넌 좋은 선교사가 될 거야.
2: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1: 그럼 체코슬로바키아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야?
2: 아, 지금 그곳은 공산국가가 됐어.
1: 그래서 뭐,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하잖아.
2: 하지만 난 다시는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0: 그 뒤에 저는 런던에 있는 언어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를 마친 뒤에는 리버풀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열대병 분야의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파송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저는 전임 어린이 부흥사로 헌신한 지미 아저씨와 함께 작은 캠프용 트레일러를 타고 여행을 다녔죠.
4: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걱정이다, 탐.
2: 그리고 식료품 살 돈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주님께 공급하심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4: 그래, 기도하자. 주님, 저희에게 에버딘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저희는 저희처럼 굶주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주님, 주님은 수천의 언덕 위에 수많은 가축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 기도합니다. 아멘. 무슨 소리였지?
2: 아, 밖에 누가 왔나 본데요?
4: 이것 좀 봐라. 소시지랑 다른 종류의 고기들이 가득 담긴 가방이야.
2: 정육점 아저씨가 놓고 가셨군요. 그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시죠.
4: 우리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4: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6: 다음 주에 우리는 마침내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토머스 그롬앤의 여정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풍성한 생명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정훈석, 홍승표, 이상헌, 이미향,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안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37화 토머스 이야기 첫 번째로 함께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0: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작은 가재의 신경세포가 최신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로봇 곤충입니다. 곤충의 신경조직은 현재의 가장 정교한 컴퓨터 로봇보다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로봇은 가장 간단한 문제들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곤충들은 걷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로봇이 걷기에는 장애물이 없고 거치는 것이 없는 평평한 바닥에 한정되며 그것도 서툴게 덜그덕거리다가 뭔가 잘못되면 이내 멈추어 버립니다. 최근에 인디아나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더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는 주사기를 수집해서 피스톤으로 사용하고 오래된 컴퓨터로부터 다른 부품과 함께 전압변압기를 뜯어냈습니다. 만약 그가 이것들을 그냥 조립해서 컴퓨터와 연결시켰더라면 보통의 서툴게 걸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더 잘 걷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 로봇과 컴퓨터 사이에 가재의 신경세포를 연결시켜 걷는 것을 조절했습니다. 그가 맞다면 그의 컴퓨터는 뇌처럼 작동하는 것이고 신경세포들은 실제 동물들처럼 신호들을 처리할 것이고 로봇은 살아있는 것처럼 걷게 될 것입니다. 그의 시도는 성공적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고 그의 성공의 결과로 과학자들은 간단한 컴퓨터로 조작된 가재 신경세포 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로서 로봇 곤충은 실제 곤충처럼 더 비슷하게 걸을 수 있었지만 이것들 역시 어떤 것을 속일 수 있을 만큼은 잘 걷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뛰어남은 이와 같습니다. 가재의 신경세포로부터의 몇몇 세포들이 우리의 가장 정교한 컴퓨터와 프로그램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 피난처요, 우리 삶의 요소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날개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거기 위로와 평안과 치유와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비로소 우리 삶에 새로운 행복이 있고 다시 일어설 비전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그런 기쁨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아서셔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지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니다. 내 평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은 산성 되시고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인도할 길잡이가 되실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라고 역대상 16장 24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헌신, 기도, 은사, 이러한 귀한 것들은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방송에서 제공하는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심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며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웹페이지는 www.bbnbi.org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완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 하나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들어서라도 당신의 삶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순간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3: 오늘 성경에서 우리 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뭘까요? 위의 것은 천국, 또요. 땅의 것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4: 천국.
3: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뭘 생각하고 살아요? 지 땅의 것을 생각. 여러분 땅에 있는 거.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린이도 있더라고요. 어린애한테 스마트폰이 꼭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안 사주면 막 화내고 그러죠. 또 장난감 다른 친구랑 막 게임하고 있는데 그거 없으면 막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나요. 야 나도 게임 좀 하자. 나도 게임 좀 하자. 안 줘. 이거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안 줄 거야. 이러면 자기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게임기 사줘. 그럼 이 아이는요 게임기 사줄 때까지만 늘 무슨 생각만 해요? 게임기면 그럼 게임기면 위에 있는 거예요? 아래 있는 거예요? 아래 있는 거죠. 그럼 게임기 생각 안 해야 되겠지, 그죠?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 보고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사람은요, 보세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 사람은 지혜가 있고 동물은 단순해요. 근데 인간이 사실은 지혜가 너무 많아서 탈이요. 인간도 좀 단순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러 가면 위의 것 생각하면 되고, 그죠? 땅의 것을 생각 안 하지 말라고 하면 땅의 것 생각 안 하면 되는데요. 사람이 단순하지를 못해요. 목사님 딸이 있어요. 큰 딸이 있었는데 옛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길에 가면서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4학년인가 3학년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예요. 얘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위의 것만 바라보면 위험하대요. 왜? 길 가다가 면허리 있으면 빠질 수 있으니까 위에만 보면 안 된대. 땅도 보고 가야 된대요. 이게 사람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위의 것을 찾으러 가면 위의 것이 뭔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죠. 은빈 씨 그렇죠? 네. 하여튼 예배당에 와서도 이거 해야 되죠. 우리는. 그죠? 예배 직전까지 이걸 해야 돼. 그런 건 사실 다 땅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목사님 요새는 폰 안에 성경이 있어요. 폰 안에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 막 폰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위의 것을 말하는 지금 땅에 폰 잡고 있나 봐. 폰 안에 뭐가 있어요?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요. 사람이 동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딱 한 가지는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한 가지 말하면 사람은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예요. 직립보행이 뭐예요? 두 다리로 서서 다니는 거예요. 짐승은요?
5: 네 발.
3: 네 발로. 그러니까 네 발로 다니니까 뭐만 봐요? 땅. 짐승은 땅만 보게 돼 있잖아요. 짐승이 하늘 보는 것은 이상해요. 그죠? 짐승이 이렇게 개가 땅만 보고 가다가 갑자기 하늘 보고 이러면 그 이상한 개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본능적으로 땅만 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직립보행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요, 보세요.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이 이렇게 섰기 때문에 위로도 볼 수 있고 어디로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근데 짐승은요? 짐승은 직립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짐승은 무조건 어디로 봐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요, 짐승은. 발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발이 네 개. 땅을, 머리가 여기 있으면.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림이 너무 멋있게 잘 그렸죠? 그러니까, 너무 웃기게 그랬죠. 그러니까, 자,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가끔씩 닭도 매일 땅에 지렁이 찾아먹고, 곡식 잡아먹고, 뭐, 벌레 잡아먹고, 닭이 그러다가 가끔씩 고개를 들 때가 있어요. 물 마실 때. 물 마실 때, 왜 이렇게 고개 쳐다볼까요? 그렇게 했죠. 그런데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봐요. 닭도 물 마시고, 하나님 꼴꼴꼴꼴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데, 인간은 감사를 안 해. 그럼 물 삼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짐승들은요, 다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위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 사람인데, 분명히 이렇게 짐승과 다르다 해요. 사람인데, 생각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 것만 찾는다고요? 이게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인간도 타락하고 나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짐승같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있으면 좋아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게 짐승이 된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짐승이 되었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짐승 같으면 짐승은 그렇게 못되고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호랑이 사자가요. 여러분 겁나죠? 약한 짐승들 잡아먹으니까. 근데 호랑이 사자는요. 한 마리 잡아먹고 배부르면 다른 짐승은 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 호랑이가 이 사슴이나 이렇게 약한 짐승들 잡아먹고요. 배부르면요. 옆에 사자 그 양들이 지나가고 또는 뭐 노루, 뭐 사슴, 영양 이런 것들이 지나가도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어요? 희한해요. 호랑이 사자가요. 배가 부르면요. 앉아있으면 거리로 다른 짐승들 지나가요. 얼룩말도 잡아먹는데 배가 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데 자기가 평생토록 먹고 살 것을 다 벌어놓았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사람이 타락하면 이래요. 짐승이 되면.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땅에 것만 생각하는데 돈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10억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억으로 부족하대. 아, 목사님 나는 1억도 없는데요. 또 열심히 돈 버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사님도 돈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생 살 것이 한 10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억 벌었으면 이제 그만 벌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 돈 더 잘 벌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10억으로 안 돼요. 100억이 있어도 부족하대요. 1천억 원이 있어도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을 몰라요. 이게 탐심이라고, 탐심. 이 탐심이요. 우상숭배. 그래,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땅의 것을 더 찾고, 이쪽을 봐라. 자꾸만 땅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 짐승이 된 증거예요. 이게 타락한 죄인의 증거예요. 반에서 1등 하면요. 전교에서 1등 하고 싶고요. 전교에서 1등 하고 나면 경남에서 1등 하고 싶고요. 경남에서 1등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1등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에서 하면 세계에서 1등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의 욕심은요.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위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것. 땅에 돈 많이 버는 거, 내 땅 많이 차지하는 거, 내가 인기 많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떻게 된 사람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땅의 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만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2000년에 죽은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오늘도 오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오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땅에 것만 찾다가 짐승들처럼 땅에 것만 찾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스스로 위의 것을 찾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돼요. 이걸 거듭난다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다시 태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율법 선생이에요. 성경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다. 아니 어른이고요. 태어나서 어른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다.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저보고 야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어른인데요.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엄마 뱃속에 이 어른이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네가 나를 믿어야 네가 다시 태어난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와서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짐승처럼 태어나서 짐승처럼 땅의 것만 먹고 땅의 것만 찾다가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타락한 아담하고 너는 흙이다. 너는 흙이니 흙에서 살다가 흙에서 난 것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 이게 짐승들이 가는 길이에요. 짐승들은요. 짐승들은 땅의 것을 나온 것을 먹고 땅의 것을 찾다가 땅에 그냥 정말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 안에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세요. 이 우리도 죽으면 짐승처럼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살려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듭나라고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리도 농사 지어야 돼요. 일해야 돼요. 땅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오게 되면요.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이요. 위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에는 뭐가 있는데요? 위에가 뭐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살리심은 위의 것을 찾아라. 3장 1절이에요. 거기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거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에서 밥 먹고 살아도 누구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라. 그래서 인간만이 직립복음을 한다 그랬잖아요. 직립복음을 하는 인간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짐승보다 더 악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인간이 타락하니까요. 사자나 호랑이는요. 배부르면 다른 거 안 잡아먹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자 호랑이보다 더 못돼서 자기가 평생 먹을 것을 사놓고도 그게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 거 다 빼앗아서 혼자서만 계속 더 많이 부자 되게 더 많이 부자 되게 더 많이 힘 가지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도 마찬가지예요. 친구하고 나눌 줄을 몰라요. 형제간끼리도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싸워요. 전부 땅의 것으로 싸워요. 땅의 것으로. 없어질 거, 불에 탈 거, 썩어질 것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뭘 기도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힘 주세요. 이런 것들은요. 썩어질 것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냥 교회 와서도 썩을 것 구하다가 평생 썩을 것 구하다가 마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 우리는 너희가 죽었고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마귀 세상, 이 세상의 욕심이 돼서 죽은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아직 몸이 살아있으니 땅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돼. 우리는 땅에 대해서 죽었지.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생명이 감춰져 있지. 위의 것을 찾아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아 예수님 생각하라는 말씀이구나. 나는 일주일 동안 게임만 생각했고 또 나는 뭐 내 먹을 것 생각했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이 땅과 함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위의 것을 찾아야지. 그게 교회에 나와서 뭐야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말씀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유치부 어린이로부터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린이들은요. 갓난 애기라도요. 갓난 애기들은 잠시만 초점을 안 맞추면 엉뚱한 장난치거든요. 근데 광고 있죠, 광고. 광고를 모아서 보여주면요. 한 시간도 꼼짝 않고 봐요. 그 광고랑선 굉장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집어삼키는 아주 마력이 있어요. 광고 보면요. 애들은 광고만 편집해서 두 시간짜리 광고 편집해서 딱 틀어주면요. 애들은 그 광고만 봐요. 뽀로로 나오고서 선전하고 이런 거 보면요. 완전히 애들은 막 콕 빠져들어요. 이게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땅의 생각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포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온갖 세상 것들이 가득해요.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볼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틈도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좀 일찍 오면 되잖아요. 설교 끝날 때 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하란 말이에요. 좀 더 일찍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첫 주부터는 30분 늦추려고 해요. 뒤에는 좀 복잡해지겠지만 왜? 30분에 늦춰서라도 여러분들 와서 좀 말씀 들으라고. 근데 30분 늦추면요. 9시 30분까지 오면 되는데요. 또 꼭 10시 20분쯤 오는 아이들이 있어 또.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교회 와서는 아 땅의 것 얘기가 아니라 위의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나타나는데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1: 아름다운 찬양을 방송하는
0: BBN 어린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떤 말을 해도 사랑으로 해야 도움이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의 비서실장이었던 앤드류 카트란 분이 계셨는데요. 어느 한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사무실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그런 문구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통령을 기쁘게 하거나 그분의 환심을 살려고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답니다. 그보다는 대통령이 직무를 그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이분이 말했어요. 아마도 그 직무란 미국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는 해야 할 너무도 많은 역할과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권면한 것처럼 연합해서 서로를 세워주기보다는 서로의 환심을 사는 데 더 쉽게 빠져들곤 한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15절과 16절에서는 바울이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우리의 성향을 배제하고 이 모든 은사는 온 몸이 함께 자라고 또 사랑으로 그 몸을 세워가도록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든지 또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어떻게 여러분의 말을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BBN의 모든 운영 재정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순수한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까지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오시는 후원금은 방송국 직원들의 생활비를 비롯해서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또한 새로운 지역의 방송 기지를 건립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송을 홍보하는 일에 쓰이게 됩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저희 방송 사역자들의 사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하고 그 나머지는 더 많은 곳에 방송을 보내기 위해서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사역의 물질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이사야 43장 21절은 기록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함이라.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목적을 향해 바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시선이 하나님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더 화려하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태리 화가 중에 15세기를 대표하는 이태리 화가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42세 되던 해에 밀라노에 로드비치 공이 와서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다빈치는 혼신임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열두 제자를 6명씩 좌우로 배치를 하고 퍼펙트한 스매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는 은잔이 덜려져 있는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는 먼저 자기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잘 그린 그림이라고. 특별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은잔이 가장 아름답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빈치가 그 자리에서 그림의 X자를 긋고 실패작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서 아니 이처럼 아름답게 그린 그림을 왜 폐기 처분하느냐고 물었을 때 다빈치의 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도록 그렸어야 했는데 언잔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실패작이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어도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고 하는 인식, 아마 이와 같은 인식이 그분을 위대한 화가가 되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같이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 자신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들고 계신 은잔인가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보다는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은잔에 더 관심을 쏟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은잔, 성공의 은잔, 자기 자랑의 은잔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달려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 삶의 중심추가 흔들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삶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 목적을 걸고 그분에게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그분 한 분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삶도 아름답게 전개가 될 수 있고 남기는 열매도 아름답고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다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피날레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상 연극이나 음악에서 맨 마지막 장을 의미하는 용어이죠. 예, 근데 여러 악장이 있는 악곡의 마지막 악장을 피날레라고 부릅니다. 혹은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최후의 막을 피날레라고 이야기하죠. 보편적으로 피날레는 가장 멋지고 화려하게 잘 장식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둘째 아이 덕분에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우리 부부의 티켓을 끊고 자기 언니의 티켓까지 구입을 해서 그 뮤지컬을 보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구좌에서 뺀 돈을 가지고 본인의 생색을 낸 케이스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덕분에 그 아름다운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무대 장치가 기가 막히고 노래가 웅장하고 아프리카 밀림을 연상시키는 의상과 함께 라이온이 나오고 기린이 나오고 얼룩말이 뛰어다니고 하이에나가 나오고 정말 그렇게 잘 만들어진 뮤지컬을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의 백미는 마지막 피날레였습니다. Circle of Life라고 하는 노래를 그들이 다 나와서 부르고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한 사람씩 무대 위로 나와서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뮤지컬에 출연한 사람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 박수를 보내죠. 그런데 누구에게 가장 큰 박수가 갈까요? 당연히 주인공을 맡은 심바에게 가장 큰 박수가 가고 그에게 모든 스팟라이트가 비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주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 모든 각광이 집중되게 되고 박수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다 적은 후에 그 마지막 피날레를 무엇으로 장식하고 있느냐? 27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송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를 우리는 흔히 영광송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광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닥살러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것은 영어라기보다는 헬라말에서 온 것이죠. 독사라고 하는 것이 헬라말로 Glory,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다가 로고스를 붙이면 닥살러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위대한 찬송시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나 유대교에서는 유월절이나 초막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 영광송을 지어서 기도 형태로 낭송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마리아가 불렀던 찬가가 있죠. Magnificat of Mary라고 하는 유명한 찬가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닥살러지,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송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보좌 옆에서 천사와 24장들과 생물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송이 나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영광송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영광송이 있다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그것도 닥살러지로 주기도문이 끝이 납니다. 대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영어성경 보시면 For thine kingdom and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이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닥살러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서 가장 위대한 작품인 로마서를 총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한 분에게 이 존귀한 영광송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하나님 구속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복음의 진행을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복음의 결론을 누가 지을까요? 하나님께서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스팟라이트가 비춰져야 되고 하나님 한 분에게 모든 박수가 올려드려야 되고 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라는 진짜 위대한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내리고 싶었던 결론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복음서의 피날레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올려드려야 될 우리 삶의 마지막 가장 찬란한 피날레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영광송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복음과 연관시켜서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두 번째로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25절 26절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세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 복음 전체를 총 랩업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가운데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려면 복음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복음의 기원을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은 복음이 언제부터 준비되었는지 그 시점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게 되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때가 됨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복음은 언제부터 플랜된 것일까요? 영세 전부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long ages past, 오랜 시간 전에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세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 대부분에서는 eternal 혹은 영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개인 생각은 우리말 번역이 더 정확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그 플랜을 세웠다가 때가 됨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창세전,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creation,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역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플랜을 세웠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적 구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조 전, 창조 후라고 하는 시간적 구별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필요가 없어요. 시간 자체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시점을 밝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시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걸 밝히기 위한 것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고 절대적 사랑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기원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시작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성경학자나 신학자가 복음의 시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의 시작자.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준비하셨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사건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빌려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속에는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신 절대적 하나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공부하지만 말이죠,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까지는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제 개인의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여튼 교회 일이라고 하는 일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주부 만드는 것도 시작해서 성가대도 않고 다 해봤었어요.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1971년도에 우리 대전에서 모이는 집회에 갔다가 김용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제가 평소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알고 있는 말씀이긴 했는데 그날 밤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파고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저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이 바른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헤이티에서 사역 가시던 선교사님 중에 스탠포드 켈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힘도 들고 지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탈진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사역이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까지 갔대.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헌금을 정리하던 중에 어떤 분이 13달러를 헌금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13불 그게 뭐 큰 돈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이게 엄청난 돈이었대. 한 사람의 몇 개월치 월급에 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과연 누가 이와 같은 금을 헌금을 했을까 추레스를 해보았더니 뜻밖에도 가난한 농부 한 분이 이 헌금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농부를 오시게 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큰 돈을 드리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농부가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의 헌금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헌금 기준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독자 예수를 바치기까지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바친 하나님의 헌금에 비교한다면 내가 드린 것 아무것도라는 그 고백을 하고 그 사랑에 대해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이 농부의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왜 나에게는 식었단 말이냐. 그래서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사랑을 붙잡는 가운데에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되고 이 사랑이 나를 감동시킬 때 바른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신 목적이 과연 뭔가, 26절을 계속 읽어보시면은 이 복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주어지게 되었고 무엇을 위해 주어지게 되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계속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과정은 영원하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주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플랜은 영원전에 세우신 플랜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이 되었죠.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 가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물은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 메시아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때가 찼을 때 역사 속에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모든 민족입니다. All nations. 단순하게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선택된 특정한 민족만이 아니라 All nations.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inclusive합니다. 배타적이지 않아요. 복음 앞에는 민족적인 계층이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자들을 품는 inclusive한 하나님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extensive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확장되어져 가는 네이처를 가졌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번져가야 되고 펼쳐져가야 되고 확장되어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복음이 펼쳐져가야 될까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여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의 목적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성격을 바로 알고 이 복음 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마시라고 세운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 증거라고 세웠어요. 선교하라고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다른 사역은 다 하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식어간다면 이 복음이 무관심하게 흘러가게 된다면 어떤 형태의 교회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는 이 사역을 위해 동참하고 함께 동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6장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지난번에 1절에서 16절까지를 소개하면서 그게 26명의 명단이 나열됐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6명은 대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로마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안부를 전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26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로마 성도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직접 간접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고 지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26명의 명단은 somehow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인발브 되었던 인물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또 한 그룹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제가 카운트해 봤더니 8명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사람만 좀 소개해드리자면 첫째로 디모데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 알게 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삼았던 자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장차 에베소 교회 후임자가 되기도 하죠. 우리 기독교상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드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털시우스 영어로. 이 드디오 사람은 로마서라는 이 책을 직접 썼던 사람이에요.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 대필자를 세웠어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 흔히 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기록했던 사람.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로마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드디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3절에 보게 되면 가요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요를 소개할 때 앞에 많은 수식이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옛날 번역 우리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번역을 했어요. 온 교회의 식주인인 가요라고 했어요. 식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밥 먹여주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밥 먹여주는 사람 참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침묵 봉사부장님 꼭 기억하시고, 일찍 와서 부엌 섬기고 김밥 만드시는 분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밥 먹여주는 사람. 아마도 이 가요라는 사람은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잘 섬겼던 분 같아요. 선교사가 오시면 반드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선교사님의 밥을 제공해드리고 식사를 제공해드리고 또 삶을 도와드렸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 식주인. 여러분 이와 같이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은 다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큰 역할을 맡았든 작은 역할을 맡았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에 배역을 맡은 출연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할이 크다고 해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역할이 작다고 해서 필요 없는 인물이 아니라 이들은 다 필요한 인물이고 이들이 함께 동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만 복음을 위해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 위에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복음 위에 드려진 삶만큼 값지고 영광되고 영원히 남을 가치가 없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분이 로마서에 주석을 하면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주석을 끝내는 마지막 장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할 날이 온다. Someday people will sum up your life in one sentence. 언젠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당신의 인생을 one sentence로 요약하는 날이 온다. 그때에 그 one sentence가 무엇이기를 원하는가? What will that sentence be? 이것이 윌리엄 바클리가 던졌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을 때에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한다면, 원 센텐스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묘사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묘지에 사람들이 어떤 문자를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먹고 사고 죽었다, 이런 걸 원하세요? 아니면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에 적었던 것처럼 우물쭈물하다 내일을 줄 알았다. 해밍웨이는 이렇게 적었대요. 모처럼 찾아오셨는데 못 일어나 미안하오. 그게 해밍웨이의 묘지에 적혀진 묘비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가 죽으면 로그 아웃이라고 적어달라고 했다는, 제가 볼 땐 조크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의 저의 삶 가운데에 인생이 다 끝났을 때 내 인생을 한 센텐스로 요약한다면 무엇하다 살다 갔다고 적어야 될까? 자, 하나님 나라 위에 부름받고 복음 위에 살다 갔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요약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성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복음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인 교리나 아니면은 논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지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견고하게 한다는 말의 뜻은 make you strong, make you stand firm. 강한 자가 되게 하고 견고하게 일어서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라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복음을 받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마침내 강한 인생으로 stand firm, 강한 견고한 인생으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 안에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바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취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중보기도 축제 때 소개해드렸던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의 감리교 사모님 한 분이 월간 목회라고 하는 잡지에 실었던 간증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물론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1살 때 중매장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과학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보통 결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식장에 나갔는데 신랑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시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도 신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사흘째가 되던 날 신랑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몰골이 된 상태에서 피를 토함이 나타나서 폐결핵 말기의 환자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했는지 신랑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은 자기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되어서 총각으로 죽으면 귀신으로 떠돌아다닌다고 해서 이 몰골인 것을 알면서도 당신과 결혼하게 되었노라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통곡을 하며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 통곡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병들었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마흔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지 한 달이 됐을 때 각혈이 멈추었어요. 두 달이 지났을 때 미움을 먹기 시작했어요. 3개월째가 되니까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온 시댁 식구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흔까지만 살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할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아드님도 목회자가 되셔서 감리교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파워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질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저주의 끈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개념적인 차원에서 멈추기 때문에 복음을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의 앞날에 축복의 아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이 왜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권 강사의 화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너무너무 인간의 관점에서 튼튼할 때, 가이사의 통치권이 너무너무 튼튼할 때 이제 영원 무궁토록 로마의 세계가 지배할 것 같은 그 안정감 드는 그때, 전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해서 로마의 체제가 폭력과 인간의 주권에 대한 박탈과 사탄적인 악과 고난의 지배임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님이 옥타비아누스 때 태어난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세계에서 가장 세계를 온전히 통치한 인간 통치 기술의 절정에 도달한 그 시기에 이제 지중해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평정해서 로마의 평화가 의심없이 받아들여진 바로 그때 예수님과 바울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근거적이고 이 통치의 근세가 너무 조약하고 악하며 우상 숭배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이런 분별력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본 유대인들의 영적 각성, 예언자적 영적 각성에서만 이런 분별력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샬롬과 공평과 정의로 사자와 어린 양을 같은 시온산에서 나 뒹굴리게 하면서 친교하면서 한데 불뜯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이상을 일찍이 감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통치가 하등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가 문제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인 유대인의 이 예언자적 환상, 하나님의 통치가 세계 만민에게 가져올 그 이상적인 통치의 열매, 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팍스 로마나, 이것 엉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적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무근거성,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야포니카, 팍스 지나카, 이런 중국 평화, 일본 평화, 미국 평화, 이런 세계 통치의 무근거성, 세계 통치의 그 폭력성과 조악성, 이런 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떤 양상을 갖는가를 아는 사람한테만 포착되는 문제의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그 당시 얼마나 무시무시한 도발적인 공세였는 걸 알아야 된다면, 가이사의 명령, 로마 제국의 통치의 그 절대성,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 구역에 있는 그 통치 질서를 막 세차게 뒤엎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임금 예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너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최강의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의 그 가장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 형사소추권, 이것이 감옥 아닙니까? 감옥? 감옥이 뭐예요? 국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가들은 감옥은 국가는 사회 계약의 결과가 아니라 경찰과 감옥의 폭력적 통치기구 때문에 국가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감옥의 역사에서 감옥이야말로 국가 권력의 기본이다. 감옥 문이 흔들리면 국가가 끝난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의 감옥을 누가 마음대로 넘나들었어요?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 소추권, 그것이 감옥인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중에 찬송하다가요? 감옥 문이 어떻게 됐어요? 함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막 찬송하면 감옥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안 열려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안 열리는데 가끔 열리는데 아주 희귀하게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양하는데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주권이 흔들려서 로마 제국의 국가 형벌권이 소추권이 끝났어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의 감옥 문을 열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입니까? 로마 제국보다 큰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여기서 16장 31절 너무 중요합니다. 형제 어찌할꼬 로마 국가 공무원, 말단 공무원, 로마의 국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그 관리가 형제 어찌할꼬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로마 시민에게 로마 시민권 자체가 구원이라도요. 로마 시민권이 지상적 의미에서 구원이에요. 그 구원받은 팍스 로마나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그 로마의 관리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 시민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힌 예수님과 바울 같은 사람의 기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 사람 보고 미국에서 돈 많이 번 미국 교포들 중에서 그런 아주 교만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은 다 독재 치하에서 엉망인데 우리는 70대 초에 다 이민 와가지고 엄청 좋은 집에 살고 야만적인 그 대한민국에 비해서 아 우리는 유저지의 그 허드슨강 보면서 말이야 살면서 차 포드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코스타에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한때 미국 시민권은 구원의 표상입니다. 지금도 준 구원의 표상입니다. 미국 시민권은요. 그만큼 미국이란 국가에 소속되면 그 자체가 구원을 의미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라는 그 시민권이 캐나다 시민권보다 불리합니다. 그래서 중동을 여행할 때 미국 사람들이 입고 있는 티셔츠는 I am Canadian입니다. 그래서 중동을 여행하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사야 할 필수품은 캐나다 사람임을 입증하는 티셔츠를 10장 사갈까. 그래서 그 옷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는 테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다릅니다. 캐나다는 영국 여왕과 전쟁, 영국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킹 조지와 전쟁하지. 캐나다 사람들 뭡니까? 우리는 영연방이다. 우리는 영국과 전쟁하지 않고 때가 되면 우리는 독립한다. 그러나 버지니아주의 그 제임스 메디슨, 워싱턴, 그런 토마스 제퍼슨 전쟁주의자입니다. 전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 간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전쟁하기 싫은 사람이 가난해서 캐나다를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너무 멀다. 산에 가서 감자 먹고 살자.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가 반전, 그 다음에 또 캐나다까지 가려다가 하는 춥다. 그만 가자. 로드 아일랜드입니다. 이 미국의 역사에서 로드 아일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캐나다는 전부 다 앤 로얄리스트, 그러니까 왕정 충성파들, 그러니까 전쟁 없이 영국과 분리되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드 아일랜드에서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온 사람들 almost heaven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존경심을 보여야 됩니다. 버지니아주, 뉴저지주, 뉴욕주 아주 전투적인 호전적인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박스 로마나를 구가하고 가이사의 통치권이 자명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처형받은 예수가 세계 만민에게 받아들여지고 영접되어야 될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는 정신이 얼빠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주장이거든요. 거룩하게 체계적으로 얼빠지는 정신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 충만은 거룩하고 체계적으로 정신이 탈구 현상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의 기초를 허물어뜨리는 체제 변혁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할 때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집단 성령, 집단 정신 얼빠짐입니다. 그래야만 로마 제국이 주는 이런, 그래서 데살로니카 교회, 데살로니카이라는 도시는 엄청, 데살로니카가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게 146년에 포에니 전쟁이 끝났을 때 로마 제국에게, 로마 제국 편을 들어서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받아서 황제의 특혜를 받는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많이 받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카는 황제 숭배가 매우 심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심했기 때문에 다른 임금 가이사를 전하는 사람 왔다라고 해야만이 대중들이 선동됩니다. 일베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 일베입니다. 일베. 왜냐하면 로마 제국 그 가이사의 명을 어긴 사람이 왔다. 로마의 풍속을 해친 사람이 왔다 하니까 불량한 사람 와서 해당장 야손과 초대 대사람 교인들을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로마 제국의 폭력적 통치. 그 로마 제국의 폭력적 군사 숭배, 힘 숭배, 무력 숭배가 세계를 안정시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침묵시키면서 평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평화의 특징은 타자를 비주체화시킨 겁니다. 이건 좀 유식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계처럼 만들어버리고 인격적 주체성을 말살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침묵시키는, 타자를 침묵시켜서 인격성을 훼손시켜가면서 얻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내게 순종을 강압합니다. 뭘로? 내 권력과 힘으로 내 부하에게 복종을 강압하는 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는 한 번도 착한 사람이 되라고 로마의 신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고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제6권, 7권, 8권, 하나님의 도성은 모두 22권으로 되는데 6권, 7권, 8권이라는 책이 로마의 신들 중에 로마가 섬겼던 20주 신들의 성격 분석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신들은 특징이 우리의 인간성의 개선과 윤리적 도덕적 성숙에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로마의 국가 통치 체제의 공고함을 도와주는 신이지 절대로 개인의 영성적 성장을 어떤 로마 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6건, 7건, 8건, 하나님의 도성 6건, 7건, 8건이 성 오고스틴께서 426년에 완성한 책입니다. 성 오고스틴은 아프리카 히포의 감독으로서 354년에 태어나시고 430년에 돌아가신 분으로서 중세와 고대의 교량 역할을 하는 교부로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분을 한 번도 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1권부터 11권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중에서. 그 중에서 6권, 7권, 8권은 로마의 다신교 우상숭배, 이 오늘날 데살로니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바카스 신의 그 바카스 신숭배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졌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들은 로마 시민들의 성품을 착하게 만들어서 로마 시민들이 서로 형제자매들 우애와 연합으로서 로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로마의 신들의 특징은 국가의 충성함으로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므로서 로마를 튼튼하게 만드는 신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로마의 신들은 우상임이 밝혀지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제13, 14교구에 살았습니다. 영동포구 금천구에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 그런데 로마의 서초, 강남 이쪽은 전부 다 로마의 강남인데 이 지역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로마 13구, 14구, 금천구, 시흥구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집단으로 초래합니다. 그것이 AD 98년부터 시작되는 AD 98년부터 260년까지 엄청난 박해를 경험하는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보니까 이 로마의 통치체제가 너무나 악마적이고 우상숭배되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성령을 경험하고 윤리적으로 고상해지고 의로워지고 착해지니까 로마의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존재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우상숭배의 축제에는 가지 못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점점 무신론자,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왜? 형상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 형상 없는 신숭배자, 무신론자, 불경건자, 이것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의 이름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 제국의 최강의 통치체제마저도 무건가하며 비영속적이며 인간성을 억압하고 아까 고난으로 통치한다는 걸 알고 복종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저항성을 심어주니까 성령이 임하자마자 로마 제국의 이런 세속적인 악마 숭배적인 통치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자마자 로마 제국의 그런 평화가 로마 제국의 그런 구원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로마 황제의 통치권, 다시 말해 이 세계의 가이사급 지배자들의 통치 혜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이 세계의 가이사급 통치 혜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의 가이사급 가이사, 이 로마 황제 줄리우스 시저급 통치 혜택을 받고 있는 게 뭽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전파 소작인으로서 매달 6만 원에서 7만 원을 냅니다. SK에 내거나 LG에 내거나 납니다. 우린 전파 소작인입니다. 전파를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는데 이 세 회사가 독점해서 우리에게 봉이 긴살처럼 이렇게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30원씩 물려가지고 우리가 핸드폰이 없으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통치 가이사급 이동통신회사에 우리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메일을 쓸 때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할 때 우리가 문명의 혜택에서 지식사회에서 유통에 소통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엄청난 많은 개인정보를 우리의 존재의 일부의 비밀스러운 걸 다 훼손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가능하면은 이런 로마 황제급 세계 지배자들의 운명에 그것들의 무근거한 통치력에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강한 독립성과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을 과시할 만한 대항공동체, 대조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은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 뜻을 수행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받을 때요, 큰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세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최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프로세스가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주권이 바뀌는 것 같은, 나라가 신분이 바뀌는 것 같은 이런 극적인 전환이 없을 때 우리는 세속에 대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의 통치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표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능력, 확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했어요. 이방 선교를 시작하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게 이고니온, 루스트라, 데베 쭉 하면서 이제 이방 선교를 하는데 루스트라에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거는 날 때부터 안전맹위를 고치는 것은 그리스 신들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들이 제일 약점이, 치명적 약점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은 그리스의 신들 숫자는 매우 멀티플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명의 주신 국가, 그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줬습니다. 신들의 프리미어 리그. 그 신들의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어줬는데 문제는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실력이 많은 신들이 또 밑에 챌린지 그룹 신들이 많아가지고 막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미어 리그의 신들 20마리 신들에게 이 로마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안전맹위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 치료의 신들이 적어도 3명의 신들이 있습니다. 의술의 신, 치료의 신. 히포크라테스가 선사할 때 그 의술의 신에 가서 저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의술의 신들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근데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엄청 능력이 많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직접 제우스가 나타나서 아엠 제우스 하면서 사람 안전맹위를 고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고쳤다는 능력은 전설은 많지만 올림푸스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레에 가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거와 똑같이 고쳤습니다. 그러자마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절을 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신인가를 알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로마 신화 1권부터 6권까지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제우스란 말할 때 적어도 감정적으로 전율합니다. 그리스 사람에게 제우스는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접하 같지는 않습니다. 제우스가 매우 음란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에 가보면 나라 전체가 다 신전입니다. 지금 그리스가 지금 이번에 디폴트 됐죠. 오늘 좀 디폴트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스란 나라가 어메이징할 만큼 신전이 많습니다. 파르테논, 그 파르테논 뭐예요? 파르테노스, 처녀 신전이라고 합니다. 헬레네, 아테네. 이렇게 많은 대리석 신전을 세워놓고 나라가 온통 신에게 바쳐진 국가 그 자체였는데 지금도 그리스는 뭐예요? 부서진 신전의 폐허로 관광 수입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를 허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지하게 몇십 년에 걸쳐서 신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 그리스는 진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능력이 많다는 말은 오랫동안 믿었는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얼굴이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얼굴이 못났다는 말이 교부들의 그릇이 교부 및 속사도 교부 정원에 바울 외모에 대해서 매우 약간 불편한 그런 진실이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눈이 튀어나왔다는 말도 있고 머리가 벗겨졌다는 말이 있고 항상 눈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참 많이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면 근데 바나바는 매우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고 치우서 그 다음에 바나바 밑에 키가 좀 적은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 여러분 헤르메스라는 이 신을 여러분 또 알아야 되는데 헤르메스는 요새 해석학이란 말이 허머노이틱스죠. 허머노이틱스 하면 해석학입니다. 이거는 토플 수준 넘는 단어예요. 이거는 헤르메스가 Interpreter of Zeus. 제우스의 통역자가 헤르메스이기 때문에 헤르메스가 하는 역할, 그러니까 고대 문서를 오늘날 현대 독자에게 뜻을 해석하는 기술을 해석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헤르메스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말을 하고 바나바는 다니면서 폼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와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나타났다. 이 말 드디어 제우스가 능력을 발휘했다. 그 전설상에 그 믿음 속에 있던 그 제우스가 나타났다면서 바로 옷을 벗고 우퉁 벗으면서 막 꽃다발 갖다 주면서 하와이에 그 막 그 하와이의 마오리 족들이 막 이렇게 막 그 꽃다발 갖다 주면서 막 우리한테 하듯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이다. 바울이 바로 이방인들 앞에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바울이 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면 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새 안식일에 가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일종의 논정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이 엄청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드라마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바로 제우스가 할 만한 일을 함으로써 즉 제우스 신이 해야 할 그 일을 바로 함으로써 그들이 알고 있는 신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전도는 신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의무이지만 전하는 방법과 기회 그리고 환경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ITL 카드를 신청하시고 그 카드를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방송 초청 카드인 ITL 카드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전도하지 못해서 생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꼭 한번 클릭하셔서 전도의 부담감을 ITL 카드를 건네주는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0: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어떤 도시를 침략하여 점령되어 갈 무렵에 시민들은 놀랐고 특히 지도자들은 당황해서 항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주일이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우선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결정하자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말을 따르기로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종을 쳤습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 군대는 그 종소리에 놀라서 모두 후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면 그곳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0: 김경찬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캘리포니아 리치몬드 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한 영혼의 구원의 비전에 온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우리말에 끼리끼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끼리끼리가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도 많지만 사실 끼리끼리 우리가 삽니다.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게 되고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좋은 것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 지역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입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자전거 타러 다니는 것이 좀 못마땅했지만 자전거 동호회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분들은 옷을 다 맞춰 입고 자전거 타면서 아주 신나게 자연을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즐거움을 또